0: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0: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많이 드릴 거야.
2: 이 정도?
0: Oh yes.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1: 맛있게. 네, 여기도 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2: 이거 캐폴 바지락이에요.
1: 네, 캐폴 바지락.
2: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1: 뚱뚱하고
2: 맛있어요.
1: 시원해요.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2: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1: 여기도 있어요.
2: 진짜?
1: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2: 여기에서 뭐라고요?
1: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2: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이게 얼마예요? 1kg?
1: 1kg 만 원.
2: 만 원? 오, 싸네요.
0: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
1: 오늘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1: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진짜 기대돼요.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2: 두릅이죠?
1: 네, 두릅이.
2: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맛있어요. 하나
0: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난징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이 민들레도 있고요.
2: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2: 그 샐러드.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0: Now with this beautiful.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
0: 좋아.
1: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심.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여기
3: 네, 일단 그
2: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3: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2: 이야, 신기하다.
3: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2: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쌀이에요.
1: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지에서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네, 유명합니다.
3: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1: 네, 하얀 쌀이에요.
3: 그냥 쌀이.
1: 아, 쌀로 만드는 누루.
3: 네.
1: 아, 왜냐면 원래 밀루로 만드는 거죠.
3: 그 밀루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이거.
3: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3: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3: So,
1: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3: 네,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0: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대1이에요?
0: 1대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쳐서 650?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0: 원래 알려드릴게요.
1: Yeah, I'm.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
1: 야,
0: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0: 네.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0: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에 뚝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이네.
1: 두루.
0: 네.
1: 두루. 진짜 제철이죠.
0: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에 이거 깨뿔에 바지락.
0: 서해 바다.
1: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0: 좋습니다.
1: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Oh, yes.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di vongole. Since it's sulcim,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and 정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all the base. Let's.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ck. These also.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I have to remove the seeds. That's it. Now, minari. So I only need the leaf part. I will use them only for the aroma.

0: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1: 네.
0: 여기 일부러 요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요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0: 예, 네, 생각보다
1: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아, 나무. 예. 네.
1: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씻고. 이거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1: 예. 네, 네.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1: 막걸리.
0: 막걸리.
1: 아,
0: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 바다 단진 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1: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아. 야생. 에? 플러스 채소 온 거 뭔가요?
1: 할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1: 김치.
0: 예, 정답.
1: 김치철이에요, 지금.
0: 예. 하나 드셔보세요.
1: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어, 이런 거 다 실치예요.
1: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1: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1: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0: 예, 예, 맞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자.
1: 너무 신기해요.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is. You can be there,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 Salute. Cheers.
1: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0: 이게 요리라는 게 장난식으로 해볼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칼도 쓰고, 불도 쓰고, 이제 뜨거운 기름이 튈 수도 있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해요.
1: 이런 거 싹 가져와.

0: 하지만 서로 이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보충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가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선지 셰프님,
2: 네.
1: 오늘 니가 막 그래?
2: 네.
3: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2: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왜?
2: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1: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퓨시코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 이제 20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방을 배우는데 이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애들을 위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일식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스시코지의 나카무라 코지 셰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호주에 나갔었어요. 시드니에. 호주에 나가서 제 가게를 하고 싶다가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였어요. 와이프에 만나게 돼서 와이프 나라인 이제 한국에 가보고 스시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 평소보다 화장 좀 진한 것 같은데.
2: 안 했습니다.
3: 확실해.
4: 코 셰프님은 진짜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가게를 이렇게 내시고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대단하신데 이제 저희 셰프님이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쉬는 날마다 항상 촬영을 하시고 뭐 항상 미팅이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이 계신데 따님 얘기하실 때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 집에서도 되게 잘 하시는구나. 아니 일을 이렇게 사이도 되게 좋으시고 하지? 진짜 정성을 다 하고 계시구나. 일이나 가정이나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1: 내가 이제 스시코지 오라고 해서 왔지만 네. 이제 여기 스시코지 오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라든지?
2: 처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1: 그렇지.
2: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1: 그래요?
2: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1: 아, 그랬어?
2: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1: 그렇지?
2: 여기 같은, 그렇지?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0: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더 좀 점점 들더라고요.
4: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지어봐요. 이게 또 지는 게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은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 자리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0: 선지 셰프님.
1: 네.
0: 오늘 네가 막아나야 한다며?
1: 네, 저 오랜만에 네.
0: 그래?
1: 네. 해보려고요.
0: 뭐 할 수 있어?
1: 해야죠.
0: 어, 뭐 그때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1: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0: 집에서 하는 척도 하네.
1: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나.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 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0: 그래요?
1: 근데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샀는데.
0: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0: 소갈비찜. 네. 왜?
1: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네.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살짝 2시간 동안.
0: 2시간 동안?
1: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0: 네.
1: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해주시겠네. 데쳐주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아이.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0: 좋네요. 근데 보니까 저 약간 토롱 성분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제 슬슬 나와요. 안에. 네.
0: 보통 갈비찜은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어.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끄고 빼겠습니다.
0: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
1: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급해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그거 빼고 있을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있었지.
0: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그치?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0: 그죠? 네.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예뻐요?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0: 물을.
1: 정수.
0: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0: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크네요. 들어갔던 폐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뭐 믹서기도 안 되고 뭐 셰프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어요.
2: 역시 최고 최고.
0: 선진아, 지난몇 년 됐어?
2: 5년 됐어.
0: 내가 지금 이런 늘어졌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줬던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했지.
2: 아, 이렇게 아니에요.
0: 선진 셰프가 요리 잘하지만, 근데 네. 또 어머님 때는 어떨 때예요?
2: 항상 먹고 싶긴 하죠.
0: 항상.
2: 네, 왜냐면 제가 이제 20년을 엄마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올라와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2: 그렇죠.
0: 열사들이 자주 하는 남의 해주는 밥.
2: 밥 제일 맛있어요.
0: 자기가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이 하죠.
2: 그렇죠. 아. 셰프님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요. 끝나면 뭐 1시간,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쓰기.
2: 한국어.
0: 한국어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같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2: 양념?
0: 이거 완전 안 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그다음에 이거를 오케이.

0: 나중에는 이게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가르비찜. 네.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마실 거. 크물.
1: 크물.
0: 예.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라서 약간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해줘. 뭐 튀김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대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요. 네. 손진 셰프는 네.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랑

0: 3년째랑 5년째랑 지금 포인트가 달라.
1: 이제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시키지? 나는 열이 배우러 왔는데. 근데 지금 와면 홀에서 일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2: 엄청 중요해.
1: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못 오지 않겠어요?
3: 홀 업무라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원하는 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1: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본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본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뭐
1: 근데 네. 또 저는 사실은 사장이잖아요. 가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어떻게든 가족 이상의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도 좋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타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걸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갈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1: 감사합니다. 고기가 좀.
0: 부장님 어떠십니까? 갈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 함양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0: 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3: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4: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갈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예, 집밥 같...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케이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하나, 둘, 셋!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지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 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힘든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All right, so Hongyun, have you ever taken, going straight to the question, taking an instant 4-cut photo? 홍이님 혹시 인생네컷 찍어보셨어요?
1: 아, 20대 때 찍어봤죠. 아내랑 찍어봤는데 그때는 인생네컷이란 개념이 없었었고 그냥 조그만한 스티커 사진들.
0: Okay, so back in your 20s, you took a sticker photo, like a small one. It was a little different from what we call it today with your wife.
2: 네. 맞아요. 그때는 우리 스티커 사진이라고 했었는데, 그죠?
1: 조그만 다이어리에 이렇게 좀 붙일 수 있는.
2: 네, 맞아요. 네.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1: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20대 때 찍은 사진이, 그러니까 색은 변질은 안 됐는데 그래도 그때 기억을 고스란히 그대로 몇 가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0: Wow, that is so sweet. So they still have the sticker photo that they took in their 20s, Hongil and his wife. Well, you know what? We've prepared a special set of real life 4-cut photos for you today.
2: 저희가 오늘 정홍일님 네, 리얼 인생 내 컷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1: 아하.
2: 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 볼까요?
1: 네.
2: 첫 번째 사진부터 볼게요.
0: All right, here's the first photo now. A very powerful photo has appeared on the screen. It perfectly represents the 정홍일 we know and love today.
2: 네. 화면에 지금 정말 강렬한 사진이 떴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커 네. 정홍일의 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0: So when you're on stage giving everything you've got and becoming one with your audience, how do you feel, I wonder?
2: 무대 위에서 온 에너지를 쏟으면서 팬들과 하나 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1: 아무래도 사진처럼 록 무대는 좀 특별하긴 해요.
0: Rock stages are special.
1: 관객분들이 저만큼이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실 때 때론 저도 너무 심취해서 노래를 하는 거를 좀 잊을 때가 있어요.
0: So sometimes the audience are a lot more passionate than Hongil, and sometimes he forgets that he's singing on stage.
1: 아마도 이제 그런 특별함 때문에 하나 되는 감정을 더 느끼면서 하는 무대가 록 무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I see. And these rock stages or rock performances is when he becomes one with the audience, and it's that much special.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Honestly, I first discovered you through that audition program as well. And I wonder, is there a secret behind that powerful you have?
2: 사실 저도 정홍일 씨를 알게 된 건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였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또 파워풀한 소리를 내는 비결이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1: 아마도 헤비메탈 음악을 쭉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장르에 대한 익숙함이지 않을까 싶은데.
0: Okay, so it's something that he's used to as he's doing like a genre that he's most confident in. You know, okay, you know. They think not only of your beautiful voice, powerful voice, but also your signature leather jacket, as well as your long hair. So I wonder, is there like a special reason why you usually wear them as well, and what philosophy you have when it comes to style?
2: 사실 정홍일 씨 하면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멋진 가죽 자켓 그리고 또 긴 머리가 아이덴티티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근데 오늘은 가죽 자켓은 벗고 오셨어요.
1: 오늘은
2: 덥죠.
1: 이제 더우니까 편안하게 입고 왔습니다.
0: 네. All right. It is a little hot here in Korea for a leather jacket.
2: 그래서 혹시 이 스타일링을 고수하신 뭐 특별한 이유나 혹은 스타일 본인만의 스타일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1: 보통 질문을 저기 헤어에 관한 질문을 해주실 때 보통 샴푸는 뭐 쓰시냐 뭐 이런 게 식상한 질문들을 되게 하시는데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아서 좀 입어 주실 것 같아요.
0: Interesting. So usually he gets a lot of questions that are quite cliche about like what shampoo he uses for his long hair, but asking about the philosophy of his style, he really likes the question and wants to explain.
1: 이 요즘은 긴 머리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제 그 이전에는 좀 많이 없었었어요.
2: 그렇죠. So nowadays there

0: are a lot of men who have long hair, but before in the past, it was rare.
1: 생각보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어서 어떤 단순함을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기르기 시작했거든요.
0: So you're usually introverted and you wanted to change an aspect of you and that's when you thought, you know what, I might as well try growing my hair.
1: 음악 때문에 긴 건 기른 건 아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음악과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0: Interesting. 네. 그렇군요. So it wasn't in the beginning because of music, like rock music, that he started growing his hair, but it was more about his personality. But after he grew it, he started to understand why people who do rock music grow their hair.
1: 근데 긴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한 반머리 정도를 해서 반머리를 묶어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눈치를 되게 많이 받긴 했어요. 네. 그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긴 머리의 남자는 아직 그러니까 또 반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0: So when he was an office worker in the past, his hair wasn't as long. It was about this length. He would tie it half ponytail. But the perception back then towards men with long hair wasn't too positive. But because of that, he became more rebellious and wanted to grow it more. And here he is with longer hair than before. Okay. Yeah. Thank you for sharing that. All right. Well, do you have a role model or like a favorite artist by any chance?
1: Heavy metal 음악을 하면서 이제 보컬리스트다 보니까 여러 음악을 커버하면서 제일 담고 싶은 목소리 디오라는 보컬리스트인데
0: Okay, so because Hongil is a vocalist himself, the voice of Ronnie James Dio, a legendary heavy metal vocalist.
1: 근데 하면서 느꼈지만 한국에는 이런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을 못 봤고 그리고 외국에도 사실 그런 분의 목소리가 진짜 좀 유일했던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견줄만한 분이 임재범 선배님
0: 예,
1: 딱 그 두 분 정도
0: 네.
1: 예, 정말 좋아했죠
0: So there's no voice like Ronnie James Dio in Korea. If he had to pick one, it would be Im Jae-bum, who is a legendary rock singer here in Korea as well. So these two people would be his role models or the artists that he really likes. Now, Jin underscore Lee has left a comment for us. His long hair is a great tool for an amazing stage performance. Jin Lee님께서 홍일님의 이 긴 머리가 네. 무대 위에서도 정말 좋은 도구다. 퍼포먼스 도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1: 이젠 사실 이제 가끔씩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가죽 재킨 만큼의 좋은 옷을 하나 입었다라고도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0: 아 네. 너무 좋은데요.
1: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깎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끔씩 진짜 깎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뭔가 또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0: 네.
1: 막 깎고 싶을 때가 있어요.
0: Oh, there are sometimes when he wants to actually cut his hair, but it's become like sort of a cloth performance outfit for him, just like the leather jacket.
1: 이제 많은 분들이 노래 깎으면 이제 음악 포기했다 또는 깎으면 이제 안 볼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농담 섞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더 깎고 싶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큰 상징이 되어버린 건데
1: 그러니까요.
0: 또 반항심이
1: 참.
0: 들기도 하네요.
1: 예.
0: definitely an identity and symbol for Hongil. And people, when he cuts it, might think, oh, he stopped, you know, singing or whatnot. And he does feel a little bit rebellious at times, but For now, he still has that long hair. All right, moving on now. If you look at the lyrics of Your Light,
1: yeah.
0: The title track from your full-length album, it's a message of gratitude to someone who shined a light on you. 우리 정규 1집 타이틀곡
1: 네.
0: Your Light 가사를 보면요.
1: 네.
0: 오랜 어둠 속

0: you so much, 홍일. 와우, 너무 멋지게 심장부터.
1: 감사합니다.
0: That was amazing. Wow. I know that I have like my hidden rock spirit inside me, and it really made my heart beat just now. And I'm sure our crunchers loved it too. We've received a lot of comments from
2: 무대 보고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강아리님께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갑니다. 이라고 얘기해주셨어요.
0: He's growing bigger and bigger. 역시 this song is powerful.
2: 너무 힘찬 노래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 어제는 목이 좀 더 풀려야 되는데 이 노래로 이제 풀렸네. 아,
0: 와, 그래도 너무 amazing 했습니다. He's are blessed. His vocal range is absolutely insane. I know, right? 귀호강 했다. 라고 얘기해주셨어요. 네, 보컬 진짜 너무 놀랍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Sunflower Lover is saying I got goosebumps from the very first second. Me too. 저도 듣는 순간 닭살이 돋아 소름이 돋았는데 너무 멋있었고 PK underscore deny is saying so charismatic. 카리스마 넘친다. Purple Lunatic is saying someone export this man. 이 남자 좀 수출해 주세요.
1: 어디로요?
0: Where? And Two Kuns is saying that raspy yet clean voice is so unique.
2: 이 목소리가 이 거칠면서도 깨끗한 그 목소리 깨끗한 음이 너무 유니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Oh my gosh. 진짜 감사합니다.
2: 아, 네.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요. 이 음악에. 홍일님의 이 목소리에. 하지만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네. 이어가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0: All right. Now we'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 hear you're a fan of motorcycle riding.
2: 네. 네, 평소 바이크 라이딩 즐기신다고 들었어요.
1: 자주 즐기진 못하지만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Ah, he can't enjoy it as much, but he tries to enjoy it. Now, how did you first get into riding then?
2: 어떤 계기로 그럼 라이딩을 즐기게 되셨죠?
1: 이전에 헤비메탈 밴드 바크하우스라는 밴드 시절 때 드러머가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0: So back when 홍일 was part of Barkhouse, a heavy metal band, the drummer was a rider.
1: 그때 125cc를 잠시 빌려 탔었는데 그때 처음 타면서 이 직접 바람을 맞는 그 느낌을 너무 좋은 거예요.
0: Okay, so back then he borrowed the drummer's bike, which was 125cc. It was a small bike, but that was when he felt that sense of freedom as he felt that breeze while riding the bike.
1: 아 저기 사진을 보면 맨 끝에 저게 처음 빌렸던 125cc. 였는데 아내를 뒤에 태우고 다니면서 저때 이제 운전 초보자긴 했는데 곧 잘 다니긴 했습니다 저때.
2: 아, 네. 125cc가 두 명을 태우기에 조금 작아 보이긴
1: 작죠,
2: 하네요. 네.
0: So we're looking at a photo on the far right. So that's the bike that he borrowed from the drummer, the small 125cc. He had his wife sitting behind him. It looked a little small for two people, but that's the very first bike that he tried. Interesting.
2: 지금은 직접 가지고 있으신 거죠?
1: 지금은 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제 125에서 125cc에서 1200cc로 갑자기
0: 와우,
1: 중간 없이 그냥 1200cc로
0: 네.
1: 갔는데
0: 네. So he jumped from 125cc to 1200cc. 예. He has own his bike now.
1: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도 원동기매를 따고 지금은 같이 다닙니다.
0: 와우.
1: 각자 바이크 125cc.
0: That's amazing. 네. Alright, so Hong got a license as well, so they ride the bike together. His Hong Yer's is the 1200cc now. Wow, enjoying the hobby together must be nice. But besides riding, what other hobbies do you enjoy? 이외에 혹시 또 다른 취미가 있을까요?
1: 원래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0: 음악하면서도 사진 네. 찍는 동호회랑 막 출사라 그러잖아요.
1: 네. He used to be part of a photography group, club, and he used to take photos here and there, travel.
0: 그 헤비메탈 정규 앨범 3집 커버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1: 아, the third was in the album cover was a photo taken by 홍일.
0: 지금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막 찍다 보니까 영상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1: Oh, 네. now he's into film, like filming, because he shoots music videos for the songs that he releases. 아, 그럼 직접 또 좀 찍고 계신가요?
0: 찍어보려고는 하는데 일단 장비 빨이더라고요.
1: 그쵸.
0: 네, 장비에서 오는 그 열악함 때문에. 아. 취미 정도로만.
1: 나중에 또 1200cc 구매하신 것처럼 예. 확 장비가
0: 이미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 Alright, so he is into filming and he is trying to film some things, videos. But it's all to do with the device. If you have a good device, you can shoot good films. And he hasn't invested too much in it yet, but slowly it's getting better. Alright, well, speaking of riding, I heard you worked as a professional driver. Living. How long did you do that? 라이딩 얘기가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운전직에 종사하셨다고
0: 아, 네,
1: 들었어요. 혹시 얼마나 하신 거예요?
0: 완전한 운전직이라기보다는 거래처를 다니면서 자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좀 채 못되게 그 한 직장에 다녔거든요.
1: 아, so he was in one company for about 10 years. He wasn't so much a driver, but he had to drive a lot as he went to his client companies in that as he was working there. All right.
0: 다니면서 so, 이제 밴드 음악도 계속 했었었고.
1: I see. And while he was working, 네. he continued to do music, band music.
0: 네.
1: Well, before the public came to know your name, what kept you going through those difficult years and helped you to hold on to music?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 힘든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음악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버팀.
0: 아무래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버팀목이죠. 근데 그 음악이라는 장르와 어떤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악이 사실 좀 유익하게 뭔가 윤택하게 음악으로 살 수 있는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1: So in the past he couldn't make a living just with music by doing music.
0: 직장도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음악을 지지하고 응원해 줬던 이제 아내 덕분인 것 같아요. 아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같이 이렇게 다니고 몇 가지 해주고 제일 튼튼한 버팀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죠.
1: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서도 같이 도와주시고 하는 네. 모습 보면서도 아 정말 큰 버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So he would pick one person and that would be his wife who's been supporting him throughout his days past until now. And as he was working in a company as well to make a living even today she's here in the studio with 홍일. She's done his hair and makeup for him as well. She's his manager, his supporter, and greatest lover of all. All right. Oh, very sweet. Have you ever imagined what your life would have looked like, though, today, if you had completely given up on music back then? 만약에 그 힘든 시절에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다면 지금의 정홍일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0: 야, 진짜... 이런 상상은 안 해봤습니다. 진짜 안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도 없고 노래 잘하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사진과 영상 쪽을 계속 쭉 좋아했다면 네. 정말 이런 스튜디오에서 영상이나 사진 쪽으로 뭔가를 하고 해봤어요.
1: 네. Well, he hasn't

0: 와우, wow, that was amazing. 첫 번째 곡과 악스피릿이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Okay, you should breathe for a moment. 숨 좀 고르시고요. We have a lot of comments coming in. 지금 댓글창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홍일님. 아, 진짜 겁내 멋짐, 유유라고 해주셨고요. It's amazing, so so cool. Maria is saying, I love it. And BFGYF1A2 is saying, his deep emotions hit right in the gut. 그 깊은 감정이 완전 와닿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Cindy lyrics, but I can feel the emotion. 모르겠지만 그 감정만큼은 완전히 전달이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And Ye1184 is saying 무슨 일이고 크크크. What's going 일이고? on? This is
1: 네. 오리지널 발음은 무슨 일이고.
0: 아 무슨 일이고. Anton Hope is saying this is the kind of vocal that remains legendary for decades. Definitely. 이런 보컬이야말로 몇 년간, 수십 년간 레전드로 남아있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핫하트님께서 무대 위에서 들으면 진짜 더 멋지겠어요. Yeah, it will definitely sound cooler on stage. And Gina_honey_baby is saying he has that gritty old school rock passion that is so rare nowadays. 요즘은 보기 너무 드문 그 올드스쿨 락 느낌이 예. 너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아 너무... 이렇게 오전부터 저희
2: Thank you
0: 감사합니다.
2: so much
0: for pleasing our ears like that early this morning. Now, let's move on to the questions that we mm-hmm. received from our fans. They've actually sent in a few questions.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팬분들께서 네.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_Ginny is saying, How do you take care of your voice? Any secrets to keeping it healthy? Mm-hmm. 유진이님께서 평소에 목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비결 좀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목소리 지켜야 해요 하셨는데요. I also use my voice every day, so I'm really curious too. 혹시 뭐 특별히 챙겨 드신 아이템이 있으실까요? 저도 목소리를 자주 쓰다 보니까 네,
2: 아마도
0: 좀 공유해 주세요.
2: 저기 뭐 노래도 그렇지만 네. 말을 하시는 그 입장일 때가 더 힘들더라고요. 저는
0: 아,
2: 말을 할 때.
0: Okay, he finds it a lot harder when he has to speak rather than sing. 네. 뭐 직업이니까요.
2: 그렇죠. 네. 저도 직업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노래할 때랑 네.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0: 하이톤에서 이제 말할 때는 저음 톤에
1: 네.
0: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저음 톤을 하는 건 아닌데 원래 이 정도 톤에서
1: 아.
0: 예, 보통 사람들이 일반 톤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낮게
1: 아.
0: 얘기를 많이 해요.
1: 네, 네. So his tone changes completely.
0: 예.
1: When he sings, it was pretty high tone, right? But when he speaks like this with people, the tone becomes a lot lower and quieter too.
0: 아마도 이게 자연스럽게 목을 안정하게 이렇게 좀 지켜주지 않나?
1: 아, okay. 네. So that low tone of voice that he uses in everyday life when he speaks is a way of keeping his voice healthy. 그럼 뭐 따로 드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아이템 같은 거?
0: 뭐 건강식이야 뭐 먹지만
1: healthy food.
0: 예, 가끔씩 이제 언성이 좀 높아지면 언성이 좀 높아지면 목이 힘들어져요.
1: 그러니까
0: 노래할 때 높아지는 거하고
1: 네.
0: 화를 낼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를 내지만
1: So, not so much about eating, but don't become angry. Like, it's different from how your tone becomes higher when you sing. When you speak and when you're angry and raise your voice, that's when your voice becomes really bad. So, we'll have to not become angry too often, all right? Well, due to time constraints, we'll have to move on to our last question.
0: 네.
1: 아,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오늘 우리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was your experience with Culture Crunch?
0: 이게 오전에 노래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네.
0: 좀 해이해지어 있는 저를 막 좀 다 잡아주는 게 있어요.
1: 아, 네. It's not easy to sing in the morning, but it makes him focus a little more. Okay.
0: 만나서 너무 좋고 또 자주 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1: 네.
0: 어쨌든 좋은 시간, 좋은 질문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1: He had a great time here on Culture Crunch. There were some great questions. He had a great time and wishes to see all of us again next time as well.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0: 네.
1: 네. But we'll have to let him go and invite him again next time, perhaps. We'll leave you to our last song. It's another song by 정홍일. It's 모난 돌멩이 by 정홍일 Angular Stones.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0: 네.
1: 형님? All right. Keep crunching. Yeah.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2: 헐바지라고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0: 맛있어.
3: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0: 이런 이런. A touch of macaulay.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Danjin.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5: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여기서 신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0: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파세요.
1: 네.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캣벌바지락이에요.
2: 캣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2: 찜도 좋고요. 술.
0: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다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이에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2: 아니.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0: Oh, yeah. Oh, it's your honor. 안녕하세요.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 걸죠. 이거 하나.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민들레도 있고요.

0: 핫샐러드로
1: 겉절이?
0: 그 거, 거, 겉절이 이렇게?
2: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3: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1: 네.
2: 제철이죠.
1: 나물이 많이 나와요.
3: 렛츠 고 투 심 아 나우 나우 아이 메모라이즈 댓 신병 양조장 계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여기
4: 네, 일단
3: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4: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3: 야, 신기하다.
4: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3: 체험? 네. 그 직접
4: 직접
3: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4: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네.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4: 네, 유명합니다.
3: 물
4: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0: 네, 하얀 쌀이에요.
4: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
3: 누룩.
4: 네.
3: 아, 왜냐면 원래 밀루.
4: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3: 아, 아 이거.
4: 네.
3: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
4: 두 가지 들어가
3: 있어. 이거 건강하죠?
4: 네,
3: 먹으면 오.
0: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3: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물.
4: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쌀은
3: 아 이거 1:1.
4: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가 무게를 650g을
3: 650? 쬐서 바로 하.
4: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3: 맞다! 연잎!
4: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0: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뭔가 어떻게?
4: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0: 아, I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4: 네,
0: 원래 that.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4: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0: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3: 어떻게?
4: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3: 오, 야,
4: 여기 나오는
3: 아? 네.
4: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3: 오! 네. 바로!
4: 네.
0: 슈퍼 프레쉬 막걸리.
3: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4: 네,
3: 맞아요.
4: 맞습니다.
3: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4: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3: 네.
4: 두루.
3: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4: 네.
3: 그리고

0: This one with Macaulay.
1: Oh, so beautiful.
0: Let's make more and more. Okay, let's try the Macaulay version.
1: Oh. It's so deep. The batter became so nice and nutty.
0: Oh, yeah. Turup fried with a Macaulay batter. And this is done. Let's go with the plating now. So beautiful. I really want to impress Sajani. Very nice and beautiful. From now on, every time I will do any fried thing, I will put Macaulay inside instead of beer. Try at home.
1: Oh, 여기 감칠맛이 마늘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보면.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에.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네.
1: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1: 예. 오,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한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할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처리예요, 아니요.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올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램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이미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권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권희님 모시겠습니다. 권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아,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권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램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램수면 바로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저 제 노래 중에 또 노래를 하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0: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중에서 굿거리와 자진몰이 감상하셨습니다. 김보경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 주셨는데 네. 성금연 명인께서 할머니시라고요.
1: 네. 제 외할머니가 되시고요.
0: 네.
1: 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셨네. 외손녀고 또 지영이 선생님의 또 외
0: 네,
1: 그리고 어휴.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계신 또 지성자 선생님이십니다.
0: 네. 네. 와, 그러면 진짜 명인들의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신데.
1: 네, 그래서 열심히 3대를 이어서 이 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외할머니에게 직접 배우셨나요?
1: 네, 배웠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기초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께 배웠고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산조를 주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산조 한 바탕을 다 배웠습니다.
0: 네,
1: 네.
0: 중학교 때
1: 예.
0: 외할머니에게
1: 예.
0: 외할머니 어떠셨어요?
1: 아, 실은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실은 이제 가끔 만나는 할머니였고 또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도 많이 이쁘게 차시고 그리고 이제 몸집은 작으신데 안견도 굉장히 세련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안견에다가 막 이렇게 귀걸이도 많이 하시고 왠지 막 느낌으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가야금 외에는 거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나이를 몰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누워 계시지 뭐 이런데 네, 그런 모습들. 근데 가야금만 이렇게 딱 무릎에 얹히시면 언제 아픈가 싶은 정도로 저희 어머니랑 계속 가야금을 타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마지막에 좀 말씀드렸지만 가야금을 걔가 좀 또 예쁘게 잘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리지셔갖고 이거 대봐, 이거 대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재론산치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내주신 소리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이라도 또 듣고 싶어서 더 다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했던 그렇게 몸집으로 산조를 배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남죠.
0: 네. 아유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겠습니다.
1: 네, 가면 네.
0: 처음에는 원래 가야금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 도예를 전공하셨다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좀 철이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0: 네.
1: 저희 어머니의 소리라든지 이제 부르시는 그 가사의 뜻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래도 가야금도 들으면 일본 분들도 그렇게 눈물도 흐르시고 뭔가라는 궁금증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죠. 엄마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막연하게 한국 가면 잘하지 않을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게 그러면 문화를 제대로 배워라.
0: 네.
1: 제대로 네가 한국 사람으로 느꼈을 때 말만 가사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는 제가 또 자유롭게 이제 환경이 자유로웠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도 도예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이면 또 도예가 또 굉장히 또 역사가 있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0: 그쵸.
1: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도예과를 진학하면서 예, 흙을 만들어가면서 물레 작업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언어도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쌓여간 셈이죠.
0: 예. 대학교를 한국으로 온 거군요.
1: 네네.
0: 그때부터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우리 말도 배우고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우기 시작.

0: 한 건데
1: 예.
0: 그럼 그렇게 해서 도예를 공부하다가 네. 가야금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실은 도예를 진학하면서 네. 그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다 우리 송금년 선생님 팬이었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네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때 마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네.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학교가 네. 개설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미술 교수님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한테.
0: 미술 교수님들이 음대를 예. 가라고 소개해 예. 주셨습니까?
1: 그래서 거기에 전통예술원이 있다.
0: 예.
1: 네가 가서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너무 다행히 바로 붙었죠. 일기생인데요.
0: 네, 미대 교수님이 추천한 음대생이네요.
1: 네. 또 저희 애기 아빠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0: 응원해 주시고.
1: 예, 예.
0: 네. 자, 올해가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는데
1: 아, 네.
0: 여기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1: 네.
0: 네.
1: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죠.
0: 네. 네.
1: 잘할 수 있게
0: 아,
1: 됐다는 거예요. 아,
0: 네.
1: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육성으로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께서 남기든지 이런 것들 남겨주셨어요.
0: 오, 네.
1: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함 삼아 그 음원을 다 듣고 다시 한번 또 실기를 했는데 그때 몸집을 했었던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0: 네.
1: 또 저희 어머니께서 꾸준히 또 송금녀 선생님 남기셨던 작품을 계속 다듬고 왔잖아요. 그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모임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산조도 많이 하셨지만 또 15연곡도 찬작곡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배경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다 따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님의 음악 세계를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0: 다음 무대에서는 한 15현 네.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1: 네. 송금년 선생님께서는 산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영희 선생님과 또 민속음악의 다양한 연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가야금은 12현이지만
0: 네.
1: 이제 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음역대가 조금 좁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음역대를 좀 더 또 가야금 연주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15현으로 계열하셨고 그리고 뭔가 이제 큰성인데
0: 네.
1: 한번 하면 없어져요.
0: 네.
1: 그 아쉬움을 또 독주곡으로 작곡하셔서 만드신 곡이 중에 하나거든요. 춘몽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게 춘몽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0: 네.
1: 봄에 살짝 꾸었던 예쁜 꿈을 이제 주제로 만드신 곡인데 올해 선생님 100주년이시니까 한번 또 예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산뜻한 마음을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춘몽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다원예술그룹 예화입니다. 이 다원예술이란 다양한 예술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합이라는 뜻의

때 예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예화는 국악과 클래식, 연극, 조소, 공예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춘향가와 흥보가 등을 소재로 만든 음악을 서양악기 반주와 판소리로 선보이는데요. 음악과 함께 라이브 드로잉도 선보인다고 하니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는 다원 예술 그룹 예화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서방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서방님이 무거워 어쩌보여.
0: 예,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2: 그때요, 춘향이가 어려운 님으로

0: 요리라는 게 장난식으로 해볼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칼도 쓰고, 불도 쓰고, 이제 뜨거운 기름이 튈 수도 있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해요.
1: 준비가 안돼 있네. 필요한 거싹 가져와.

백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빵을 배우는데 이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애들을 위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일식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스시코지의 나카무라 코지 셰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은 2008년도부터 호주에 나갔었어요. 시드니에. 호주에 나갔었던 이유도 저는 외국에서 제 가게를 하고 싶다가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와이프 만나게 돼서 와이프 나라인 이제 한국에 가보고 스시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1: 평소보다 화장 좀 진한 것 같은데?
2: 안 했습니다.
1: 확실해?
2: 코 셰프님은 진짜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가게를 이렇게 내시고 되게 많은 지점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시니까 그것도 대단하신데 이제 저희 셰프님이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또 이제 쉬는 날마다 항상 촬영을 하시고 뭐 항상 미팅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님이 계신데 따님 얘기하실 때 되게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아 집에서도 되게 잘 하시는구나. 아니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따님이랑 같이 노시고 사이도 되게 좋으시고 하지? 제가 진짜 정성을 다 하고 계시구나. 일이나 가정이나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고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0: 내 이제 여기 쓰시고 좋으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마음가짐이라든지?
1: 처음에 뭐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0: 그렇지.
1: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0: 아, 그랬어?
1: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여기
0: 그렇지?
1: 같은, 네,
0: 그렇지?
1: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 갑자기 스시 지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연습을 하고.
0: 선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들더라고요.
1: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지어봐요. 이게 또는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래서 막 지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 샤리 좀 지어주세요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랩을 싸요. 싸서 이제

0: 선지 셰프님.
1: 네.
0: 오늘 네가 막아나야 한다며?
1: 네, 저 오랜만에 네.
0: 그래?
1: 네. 해보려고요.
0: 뭐 할 수 있어?
1: 해야죠.
0: 어, 뭐 그때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1: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0: 집에서 하는 척게 하네.
1: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들어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0: 그래. 네,
1: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게 좀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0: 소갈비찜. 네. 왜?
1: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네.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2: 자, 이게 그 핏물을 빼놨어요, 2시간 동안.
0: 오, 2시간 동안?
2: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0: 네.
2: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데쳐주십시오. 네.

0: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2: 아, 좋네요.
0: 근데 보니까 저 약간 토롱 성분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제 슬슬 나와요. 안에. 네.
0: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어.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오. 이제
0: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 하시는
1: 거 옆에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네,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네. 그 어린 나이에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빼고 있을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있었지.
0: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네. 그치?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네.
0: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근데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0: 물.
1: 정수.
0: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이 셰프님, 물 왔습니다. 하이 정수기 물.
1: 감사합니다.

0: 봐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크네요. 들어갔던 폐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뭐 믹서기도 안 되고 뭐 셰프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어요.
2: 역시 최고 최고.
0: 선진아, 네. 내가 너 만나고 나서 지난 몇 년 됐어?
2: 5년 됐어.
0: 내가 지금 이런 늘어졌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줬던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했지.
2: 아니에요.
0: 선진 셰프가 요리 잘하지만, 근데 네. 또 어머님 해주시는 요리 먹고 싶을 때는 어떨 때예요?
2: 항상 먹고 싶긴 하죠.
0: 항상. 네,
2: 왜냐면 제가 이제 20년을 엄마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2: 그렇죠.
0: 요리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잖아. 남의 해주는 밥.
2: 밥 제일 맛있어.
0: 자기가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이 하죠.
2: 그렇죠. 셰프님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또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요. 끝나면 뭐 10시, 10시 반이잖아. 그때부터 1시간,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쓰기.
2: 한국어
0: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2: 양념?
0: 이거 완전 준비가 안 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0: 나중에 되면 이거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가르비찜 네.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마실 거 크물.
1: 예, 네,
0: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다에서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주시고요.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아르바라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만 약간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튀김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요. 네. 손진 셰프는 네.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랑 3년째랑 5년째랑 10년째랑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시키지? 나는 열이 배우러 왔는데. 근데 지금 와면 홀에서 일을 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1: 엄청 중요.
0: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2: 홀하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0: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보는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뭐
1: 가족 같지는 하죠. 근데 네. 또 저는 사실 사장이잖아요. 가족은 가족만큼 뭐 어떻게든 가족 이상의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들도 과연 10년 후도 좋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다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갈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1: 감사합니다. 고기가 좀.
0: 부장님 어떠십니까? 가르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 함양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먹었어요.

0: 토이쇼핑의 어머니는 나는 생각이 드네요.
1: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2: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3: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갈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집밥 같았던 갈비찜.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막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4: 자.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선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5: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하고 나도 모르게 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eonchondang. The fantasy film is about a store called Cheonchondang, where your lucky coin can buy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It is based on Japanese writer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행운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2: 어서 와. 여기는 화양당이야.
1: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3: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eonchondang.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4: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창희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5: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

0: 전 무엇을 원하십니까?
1: 의사 선생님. 창이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2: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0: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1: 언니, 여기요.
0: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2: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1: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2: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3: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2: Huh? Who's that?
1: 아, 깜짝이야.
2: Someone appears.
1: 네?
3: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2: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4: 어,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2: After that day, Changhee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1: 좋아질 거야.
2: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0: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5: 맞아요, 홍자 씨.
2: However,
6: 어? 홍자 씨 저기.
0: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2: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4: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2: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Hwangdang,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gyeo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u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7: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2: The next day,
7: 이럴 수가.
2: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uri.
7: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2: Dogyeo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7: 동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
2: Yu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전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도경.
7: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2: It bids her to come to the shop. What wish will 도경 make?
0: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7: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2: I've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7: 유리가 네 자리 뺏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2: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0: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7: 무지개차?
2: As soon as she takes a swig,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7: 와, 이거 굉장히
1: 예쁘다.
2: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umi appears.
4: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2: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7: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 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 치웠다니까? 너 아니라고.
2: It had stolen Dogyeo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u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4: 이런 이런!
2: Just then, Hongja, owner of 전천당,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e.

0: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천천다.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1: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0: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1: 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Actress Ramiran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2: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3: 유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0: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4: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곳이죠.
0: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Ramiran, known fo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1: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0: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2: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0: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진출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어.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2: 네.
0: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 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여기 파시골목의 입구거든요. 1일 출락구가 한국은행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그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돈이 많이 넘쳤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 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한번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 봐야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그렇죠. 된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요 위치 그대로. 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2: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2: 우물이요?
0: 한번 보시면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여섯 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2: 그때 쓰고.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90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2: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밥지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2: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란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0: 예.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몇몇 개의 경우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규칙을 찾거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많은 경우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아 이게 몇 개의 패턴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핵심은 컴퓨테이셔널 띵킹이에요. 마치 이제 지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곳을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고 산이 있으면 어떻게 뭐 물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는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칙을 만들고 옮기는데 그런 시스템을 인간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디자이너의 관계, 아티스트와의 관계 사실 되게 재밌는데 그 디자이너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작은 했지만 규칙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디자인의 손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물이 우연적인 효과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딱 아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만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관계가 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학부 때 했었어요. 요즘에는 좀 사라졌는데 올 플래시 웹사이트라고 해서 플래시라는 툴을 이용해서 전체 화면을 쓰는 굉장히 영화 같은 웹사이트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액션 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플래시에서 영상이랑 모션을 만들고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개인 작업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정보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결과로 가는 것을 다 안 상태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 방향도 바뀔 수도 있고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보면은 딱 어떤 규칙으로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인 시각 그 결과물이 뭐 어떻게 보면 매핑이 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떤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쏘면서 그런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실제 그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지점은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프레밍을 통해서 해야 돼 라는 그렇게 본인을 가둘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 코드로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컴퓨테이션을 나에게 어떻게 보면 구선에서 멈춰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그 코데스 크리에이티브 및 제가 이제 인터뷰를 여러 곳에서 할 때 95%에서 98%는 코드로 자동화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간 디자이너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는 조금 더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제 이 컨텐츠를 마무리하는 시간 저의 어떤 순간인가 이거를 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으로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결과물 그런 판단이 들었어. 요거에 재미났던 점은 처음부터 인간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려는 것을 전제하고 작업을 한 거예요. 보통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책을 만들면 사람이 그걸 수정을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인디자인 스크립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이 협업했던 디자이너분은 되게 좋아했죠. 세부적인 부분만 이제 약간만 만지면 책이 되니까 약간 그런 점이 좀 유니크하다고 봅니다. 이런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시스템에 인풋이 되는 데이터도 사실 온라인에 점점점 이제는 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아니면 내 주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소비했는지 볼까 할 때 이렇게 딱 데이터를 다 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주어진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어떤 데이터들의 레이어들을 이렇게 결합해갖고 어떤 새로운 맥락과 메시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그런 실험과 시도를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해력 그러니까 procedural literacy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런 규칙과 어떤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지. 어떤 환경에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수학 공식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알지만 완벽하게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딱 맞추려고 했으나 맞지 않았던 경우가 있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예상한

못했던 패턴이 나왔던 경우는 되게 많아요. 특히 수식이 들어갔을 때. 어? 이 변수를 넣었는데 되게 괜찮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도 작업을 하냐면요. 도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키를 움직이는 도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패턴을 머릿속으로 다 미리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도구로 아예 만들어서 어떤 상태가 좀 적절한 상태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프로세스에 넣는 거죠. 근데 모든 작업에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고 물론 수업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작업을 하지만 수업 시간에 코딩을 하나도 안 가르쳐요. 대신 어디서 공부할 수 있는지 뭐 1주 차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주 차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그거를 해온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예제를 같이 해요. 거의 워크숍처럼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만의 드로잉 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문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거든요. 학생들이 빨리 배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번 학기, 그 다음에 작년 가을 한 학기 동안 배웠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기존에는 인터랙션, 커뮤니케이션, 오브젝트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이 있어요. 지금은 요 세 개가 거의 독립적으로 가요. 같은 과에 있지만 그거에 이제 접점을 좀 찾으려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할 때는 이걸 세 개를 A, B, C라고 했을 때 이걸 평균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점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합이 아니라 융합이라는 텀이 더 많다.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켜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러니까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름으로 싹 바르면 진짜. 저는 이남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이 안 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 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0: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는 뭐예요?
1: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0: 라면이죠.
1: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어.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그런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0: 김밥은 옹알.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1: 맞아.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실치?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실치.
0: 이거 갯벌밭이라.
2: 맛있어요.
0: 맛있어.
2: 시원해요.
3: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4: 이렇게.
3: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0: 오, 안녕하세요.
3: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실치죠?
1: 요새 유명한 네, 제철이에요.
3: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3: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주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3: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3: Oh, yes.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3: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갯벌밭이라기에.
2: 네, 갯벌밭이라기에.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2: 뚱뚱하고
0: 맛있어요.
2: 시원해요.
3: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럼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어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고요?
2: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2: 많이.
3: My friends,

0: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1: 너무 높하게 드렸어요.
0: Oh, yeah. Oh, 진짜 기대돼요. 오늘 잘 파세요, 오늘. Yes. 두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0: 겉절이 이렇게?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ese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제철이 좋아.
2: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3: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3: 찹쌀이에요.
1: 쌀
2: 맞아요. 맞죠? 네. 이거 해나로
0: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2: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이거?
0: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1: that.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2: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0: 네.

0: 맛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단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1: 그냥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태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아,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자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네, 생각보다
2: 커요.
1: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네.
1: 그 쌉싸란 맛, 입안에 있는 쌉싸란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예.
2: 오.
1: 예.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온 민들레 야생.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0: 뭔가요?
1: 할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1: 실치.
0: 예, 정답.
1: 실치철이에요, 아니요.
0: 예. 하나 드셔보세요.
1: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2: 어, 이게.
0: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1: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1: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쭉 아.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1: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
0: 맞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에 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1: 예.
0: 인정, 나봉.
1: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th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1: Oh, 진짜 잘 어울려요.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랑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초대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을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0: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로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중에서 굿거리와 자진몰이 감상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 주셨는데 네. 성금연 명인께서 할머니시라고요.
1: 네. 제 외할머니가 되시고요.
0: 네.
1: 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제 성금연 선생님의 외손녀고 또 지영이 선생님의 또 외손녀가 되겠습니다.
0: 오, 네. 네.
1: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계신 또 지성자 선생님이십니다.
0: 네.
1: 네.
0: 와, 그러면 진짜 명인들의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신데.
1: 네, 그래서 열심히 3대를 이어서 이 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외할머니에게 직접 배우셨나요?
1: 네, 배웠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기초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께 배웠고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산조를 주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산조 한 바탕을 다 배웠습니다.
0: 네,
1: 네.
0: 중학교 때.
1: 예.
0: 외할머니에게.
1: 예.
0: 외할머니 어떠셨어요?
1: 아, 실은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우리말 못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만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가끔 만나는 할머니였고 또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도 많이 이쁘게 차시고 그리고 이제 몸집은 작으신데 안견도 굉장히 세련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안견에다가 막 이렇게 귀걸이도 많이 하시고 왠지 막 느낌으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가야금 외에는 거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나이를 몰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누워 계시지 뭐 이런데 네, 그런 모습들. 근데 가야금만 이렇게 딱 무릎에 얹히시면 언제 아픈가 싶은 정도로 저희 어머니랑 계속 가야금을 타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말을 못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가야금을 걔가 좀 또 예쁘게 잘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셔갖고 이거 대봐 이거 대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재론찬치 않은 마음으로 했는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내주신 소리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이라도 또 듣고 싶어서 더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했던 그게 몸집으로 산조를 배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남죠.
0: 네. 아유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겠습니다.
1: 네, 감사하죠. 네. 지금 생각하면. 네.
0: 처음에는 원래 가야금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 도예를 전공하셨다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이런 걸 잘 모르지 좀 철이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0: 네.
1: 저희 어머니의 소리라든지 이제 부르시는 그 가사의 뜻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래도 가야금도 듣으면 일본 분들도 그렇게 눈물도 흐르시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죠. 엄마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막연하게 한국 가면 잘하지 않을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게 그러면 문화를 제대로 배워라.
0: 네.
1: 제대로 네가 한국 사람으로 느꼈을 때 말만 가사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 셔서 그때는 제가 또 자유롭게 이제 환경이 자유로웠었다 보니까 미술 공부를 많이

0: 와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도 도회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이면 또 도회가 또 굉장히 또 역사가 있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알려져
1: 그렇죠. 네.
0: 있잖아요. 그래서 도회과를 진학하면서 예, 흙을 만들어 가면서 물레 잡다면서 예, 그렇게 해서 언어도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쌓여간 셈이죠. 예.
1: 대학교를 한국으로 온 거군요. 그럼
0: 네.
1: 그때부터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우리 말도 배우고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건데,
0: 예.
1: 그럼 그렇게 해서 도예를 공부하다가
0: 네.
1: 가야금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0: 아,
1: 거예요?
0: 실은 도예를 진학하면서 그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다 우리 송금년 선생님 팬이었었어요. 그래서 맨날 혼났죠. 너는 왜 여기서 이거를 하느냐? 네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마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학교가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교수님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1: 미술 교수님들이
0: 저한테.
1: 음대를 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까? 야,
0: 그래서 거기에 전통예술원 있다.
1: 예.
0: 네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바로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너무 다행히 바로 붙었죠. 일기생으로 붙었습니다.
1: 아, 너무
0: 예.
1: 특이한데요?
0: 네,
1: 미대
0: 특이합니다.
1: 교수님이 추천한
0: 네,
1: 음대생이네요.
0: 또저 애기 아빠도 미대 출신이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1: 응원도 해주시고. 자, 올해가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0: 아,
1: 열렸는데 여기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0: 예.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죠. 잘할 수
1: 아,
0: 있게
1: 잘
0: 됐다는
1: 몰랐어요.
0: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육성으로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함 삼아 그 음원을 다 듣고 다시 한번 또 실기를 했는데 그때 몸집을 했었던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꾸준히 또 송금녀 선생님 남기셨던 작품을 계속 다듬고 왔잖아요. 그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산조도 많이 하셨지만 또 15연곡도 찬작곡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배경들이 이제 보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다 따뜻했다. 음악회가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따뜻하고 송금녀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좀 이렇게 넓게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다음 무대에서는 성금현 명인께서 직접 개량한 15현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0: 네. 송금녀 선생님께서는 산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영이 선생님과 또 민속음악의 다양한 연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가야금은 12현이지만 이제 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음역대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그 음역대를 좀더또 가야금 연주자가 마음껏 할수 있도록 15현으로 개요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실은 민속음악의 특징은 직훈성인데 한번 하면 없어져요. 그 아쉬움을 또 독주곡으로 작곡하셔서 하거든요. 춘몽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게 춘몽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살짝 꾸었던 예쁜 꿈을 이제 주제로 만드신 곡인데 올해 선생님 100주년이시니까 한번 또 예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산뜻한 마음을 연주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춘몽 만나보시겠습니다.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다원 예술 그룹 예화입니다. 이 다원 예술이란 다양한 예술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팀의 이름도 예술의 화합이라는 뜻의 예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예화는 국악과 클래식, 연극, 조소, 공예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춘향가와 흥보가 등을 소재로 만든 음악을 서양악기 반주와 판소리로 선보이는데요. 음악과 함께 라이브 드로잉도 선보인다고 하니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는 다원 예술 그룹 예화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리 오너라 헛보 놀자.

0: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서방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서방님이 무거워 어쩌보여.
0: 예,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1: 그때요, 춘향이가 어려운 힘으로 워낙

0: We've returned to our dialogue about the periodic table. What question is our next guest prepared to ask?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 네.
1: 원소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는 총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 네.
1: 이 중에 전자가 주기율표의 규칙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네.
1: 그럼 이 전자가 주기율표의 족과 주기와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자는 이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걸 매길 때는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를 세가지고 결정을 하죠.
1: 네.
3: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배치를 함에 있어서 그 원자 번호가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1: 네.
3: 그래서 걔네들을 커지는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를 하는 게 1번 규칙이 될 거고요.
1: 네.
3: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얘들을 세로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를 네. 할 때 이제 전자의 수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전자들이 그냥 다 랜덤하게 원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층을 이루어서 있다라는 것이 현재 화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네. 때 그 층을 이루는 애들 중에 가장 바깥층에 있는 전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킬 때는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세가지고 걔들을 가지고 이 세로줄에다가 애들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수는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 수가 많아지고 내려가는 순서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의 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을 요 족별로 정리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Now let's bring in a chemistry major student.
4: 저희 과의 포즈인데 벤젠입니다. 안녕하세요.
3: 아시죠? 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질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네, 주기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자들의 어떤 성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이제 표가 이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 질문하신 주는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화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전자들이 층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있고 마치 양파 같은 구조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는데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의 개수가 같아지는 원자들마다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는 거기에서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왼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저기를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요. 1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 하나씩 있는 그런 원소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족의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와보면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보라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17쪽의 경우에는 7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그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4: 감사합니다. 그 주기성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진짜 이제는 겨울이 가고 정말 네. 따뜻한 봄이 이렇게 왔습니다.
1: 어떻게 며칠 새 이렇게 꽃이 피죠? 정말 네. 신기해요.
0: 봄바람이 내리면
1: 흩날리는 벚꽃잎이 꽃이라고 하면 이 생명력의 상징이자 네. 기쁨과 환희의 매개체 아니겠어요? 예술가 치고 꽃 안 그린 사람 있을까요? 아. 가장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 미술 배울 때 그리는 게 꽃 정물화잖아요.
0: 아, 그렇네요.
1: 예. 고전적인 네덜란드 황금시대 그 화가들은 어두운 배경에 선명하게 꽃을 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면 네.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의해서 변하는 형태, 색채, 좀 더 감각적이고 감성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세세한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아. 좀 더 이번에 네. 광장동에서 클림트 봤잖아요. 네, 네, 네. 클림트도 해바라기를 그렸어요. 약간 아. 의인화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꽃 그림 하면은 고흐의 해바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0: 네.
1: 그 해바라기 외에도 고흐의 붓꽃 시리즈도 있어요. 아.

0: 서울의 랜드마크잖아요. 네. 잠실에 있는 L타워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타워가 혹시 네. 몇 미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1: 아, 나 그거 생각 못 해봤네요.
0: 모르시잖아요.
1: 어, 왜 이렇게 턱이 나와요?
0: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1: 아, 너무, 너무 우쭐한. 180m? 아니다, 아니다.
0: 아니, 무슨 180m라고요? 이게 555m입니다. 엄청나죠?
1: 어, 높네요, 엄청.
0: 딱 봐도 지금 안 보여요. 꼭대기가 안 보여요, 밑에서 보면은. 여기 타워 잔디 광장 앞에 네. 이렇게 또 멋진 조형물이 있는데 참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1: 이 작품은 하우메 플렌자의 파스빌리티즈라는 작품이에요.
0: 어? 한국 작가가 한 게 아니에요?
1: 네. 스페인인 출신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공미술 작가예요. 아. 근데 주로 라틴어, 알파벳, 힌두어, 히브리어와 숫자를 조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한글로 작업을 했어요.
0: 오, 대박이다.
1: 보통 이게 작품을 할 때 우리가 들으면 기분 좋은 단어. 뭐 사랑, 평화, 사람, 벚, 하늘, 구름, 달별. 뭐 이렇게 뭔가 보편적 가치와 환경과 자연에 대한 얘기, 지향하는 목표, 꿈 그런 걸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어와 숫자들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0: 맞아요. 저 이런 작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가가지고 합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문화도 알리고.
0: 그러니까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어, 근데 잠깐만요. 네. 이 가능성 아~ 뒤로 뭔가 노란
1: 뭔가 또 모였어.
0: 저것도 제 초기에는 예술 걸렸어. 작품 같거든요.
1: 네.
0: 맞나요?
1: 맞아요.
0: 그쵸?
1: 또 가자.
0: 네네. 또 보러 가시죠.
1: 네,
0: 아, 저기도 있네, 예술 작품이.
1: 네.
0: 가시죠, 가시죠.

0: 교수님.
1: 네.
0: 근데 이 작품은 보니까 네. 약간 느낌이 네. 조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 그렇죠. 네. 김주현 작가의 라이트 포레스트라는 작업이에요.
0: 그
1: 지금은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작품을 만드셨대요. 피보나치 수열은 인간이 가장 생각하는 황금 비율을 만들어낸 네. 그런 의미의 이제 수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의 가지수, 꽃잎수, 뭐 해바라기의 씨앗수, A4 용지도 그 비율에 따라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가장 완벽한 아름다움을 피보나치 수열에 대입을 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해요.
0: 뭐라고요?
1: 피보나치.
0: 네, 피보나치.
1: 피보나치 수열.
0: 저는 피곤합니다. 아 그러면 근데 여기가 예술작품도 있으니까 진짜 저희 프로그램에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맞아요. 네.

0: 백화점 안에도 이렇게 갤러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무료로 개방돼 있어서 너무 좋네요.
1: 너무 좋죠. 네. 이게 일상용품과 함께 있으면 예술적 그 괴리감도 좀 덜하고 그리고 쇼핑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예술적 안목도 올라가고 트렌드도 파악하고 네. 긍정적인 면이 많죠.
0: 도예 작품 그러면 네. 제가 봤던 도예 작품들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막 이만한 거 막 그냥 다 어디 쓸 수 없는 거 평소에는. 근데 네. 이거는 보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1: 네.
0: 몇 개는 판매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가고 싶거든요. 그럼 요거는 조금 저렴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보자. 아, 이거는 말고요. 저는 아, 왜냐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이거는 말고. 야, 이 접시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국그릇이랑 비슷해. 아. 아, 네. 아. 아, 아니네요. 네, 가격은 전혀 안 비슷한. 잘 봤습니다. 네.
1: 보통 이렇게 공예 작품 하면은 예술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0: 그쵸.
1: 근데 많은 도예 작가들이 요즘은 이 도예의 확장성, 예술적 가능성 그런 걸 많이 탐구하고 실험하면서 이렇게 제품으로도 만들어내요.
0: 아.

0: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런 네. 멋진 도예 작품들을 또 무료로 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예술원도 업시키고. 네.

0: 밖에도 꽃이고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꽃이 막 피었습니다. 네. 오늘 만날 작가님의 어떤 이 작품인데 네. 작품만 봐도 네. 되게 신진, 청춘 예술가 네. 어떤 그 패기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1: 팍팍 와요?
0: 네, 팍팍 와요. 문예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네. 신춘문예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등단하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술 작가님들은 어떻게 뭐 등단하는 그런 루트가 따로 있을까요?

0: 미술계에서는 뭐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있고요. 아. 그리고 뭐 그냥 전시회나 SNS에서 올려서 유명세를 얻어서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하는 작가들도 아. 많이 있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연예인들이랑 비슷하네요.
0: 그렇죠.
1: 예전에는 무슨 뭐 공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0: 요즘 굳이. 네.
1: 그렇네요. 아. 그럼 작가님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0: 네. 네네.

0: 안녕하세요.
1: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벚꽃이랑 네. 어울리게 네. 굉장히 젊은 작가님이
0: 그러게 말이에요.
1: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이번에 실험공간 호수에서 봄내음이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된 허희영 작가입니다. 역시 봄내음 풍기게 그림도 꽃그림으로.
1: 아, 네. 네. 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어떤 작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 저희에게 친근한 자연물인 꽃을 이용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내용의 그림.
1: 반짝이도 있고 하는 게 원래 그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지. 근데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수수한 느낌이 들거든요.
2: 반짝이는 그런 게 다양한 방향에서 다채롭게 빛을 내잖아요. 네, 그런 네. 게 공간감을 의도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 공간감에 빠져서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 아름다움, 이런 삶의 아름다움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동양화로 석사를 하셨어요. 근데 작품은 별로 동양화 느낌이 안 났거든요.
2: 맞아요.
0: 동양화 재료를 썼는데 아니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료를 쓰셨나요?
2: 아, 동양화 전공인데 네. 제가 재료는 동양화 재료인 한지를 사용하고요. 그 위에 혼합 재료, 서양화 재료, 동양화 재료, 뭐 라카도 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0: 아, 재료를 다 혼합을 하셨구나.
2: 아, 네.
0: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은은하게 그 한지의 느낌이 배어 나오면서 잘색이 발산돼가지고 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1: 그리고 아까 근데 작품을 보니까 그 밑에 놓여진 작품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 좀 어떤 건가요?
2: 그거는 지금 전시하고 있는 평면 작품을 입체로 끌어내서 이제 아름다운 섬의 형태로 약간 표현한 작품이에요. 재해석한 작품.
1: 아, 그럼 혼자 만드신 건가요?
2: 그거는 제 이제 플로리스트 호에라는 분이 제 친동생이에요.
0: 어떻게 플로리스트랑 또 결합이 됐나 했더니 네. 또 그렇게 연결이 됐네요.
2: 네, 맞아요.
0: 아, 자매가 꽃을 좋아하시나 봐요. 꽃 그리고 플로리스트 하시고.
2: 그래서 좀 공유되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0: 아, 좋네요. 작가님은 원래부터 그 주제가 꽃을 주제로 계속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2: 저는 자연물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자연물에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바닷속에 있는 식물도 그렇고 그냥 식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0: 지금 청년 작가님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좀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청년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이 쉽게 구매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2: 맞아요. 많은 작가들이 이게 젊었을 때는 작업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작업을 병행해요. 자기가 좋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 거죠.
0: 즐거우신지 뭐 예를 들어 뭐 그림을 그리실 때

0: 아니면 구상할 때, 아니면 전시를 막 할 때 어떨 때가 가장 즐거우세요?
1: 저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정말 행복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은 집중력 있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2: 맞아요. 요즘 작품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작품을 볼 때 어떤 면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고 이 면은 꼭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1: 작품에서 항상 등장한 씬인데요. 그 민들레 씨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디든 잘 날아가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저의 그림을 더 의미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민들레와 함께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고 뭔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공간이었고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작품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념이니까 또 다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저희 다 사진 한번 찍으시죠. 가까이 붙으셔가지고 하나 둘 셋.

작품을 쓸 때 주제와 흐름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질문을 주셨네요. 대부분은 평소에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들과 제가 충동을 느끼게 한 어떤 소재가 만날 때가 되게 많고 그 두 가지가 잘 만나게 되면 소설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야기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동화도 그렇고 뭐 만화도 그렇고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꾼적인 면모가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글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팁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네요. 일단 자기만이 쓸 수 있는 문장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쓴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작품 속 인물을 실제로 만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그 주인공은 누구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소설에서 난시 할머니는 브루니에라는 프랑스 할아버지와 연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브루니 할아버지랑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작가인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잊히거나 잃어버린 작품이 있냐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소설 초고를 쓰다 보면 제대로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들은 미완으로 남게 되는데요. 별로 재활용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도 아까워서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캐릭터의 뒷얘기나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한된 지면 탓에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친애하고 친애하는 애는 세 명의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두 할머니의 사연은 거의 다뤄져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언젠가는 다른 연작의 형태로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제가 쓴 많은 문장 중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한 문장이 있는지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하는지 물어봐 주신 독자님이 있으시네요. 제가 최근에 쓴 장편소설 눈부신 안부라는 작품 속에서 다정한 마음이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할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다정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독자님들에게 어떤 울림을 드리고 싶었고 이 문장이 그렇게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외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이방인의 의식을 그려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 생각하는지 그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은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내가 정주민이고 주류이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도 싶습니다. 외국어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쓰게 된다면 어떤 주제와 제목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의 등장하는 작품을 이미 몇 편 썼는데요. 한국계 외국인 입양인이 등장하는 소설이에요. 한국의 그 사촌이 같이 며칠 동안 서울을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번역가로서의 경험이 저의 글에 영향을 미쳤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의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문장을 쓰는 것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번역본이 원작과 같은 본질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번역자분들은 언제나 최대한 가장 가까이 저자가 쓴 그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믿고 있어요.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냐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제 여름의 빌라랑 참담한 빛이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본어로 번역해 주신 역자님께서 어떤 표현들을 확인했어요. 제가 소설을 쓰면서 퇴고를 아주 많이 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쓴다고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번역을 해보다 보니까 뭉뚱그리고 넘어간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쓸 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정확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글이 너무 써지지 않으면 일단 소설을 쓰는 걸 좀 멈추고 일상을 좀 즐기고 소설이 아닌 다른 글들을 조금 쓴다든지 번역을 해나가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작가가 되는 방법은 그저 쓰는 것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요. 두려워할 시간에 차라리 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채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의 번역된 소설들 또는 한국어로 된 소설들도 관심 있게 가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문학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쓰는 백소린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천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eonchondang. The fantasy film is about a store called Cheonchondang, where your lucky coin can buy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It is based on Japanese writer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아, 여기는 화양당이야.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2: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겨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Cheonchondang.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3: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Changhee.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4: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4: 의사 선생님, 창희는

0: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1: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다.
2: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0: 언니, 여기요.
2: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1: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0: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1: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3: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1: Huh? Who's that?
0: 아, 깜짝이야.
1: Someone appears.
0: 네?
3: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1: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4: 아,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1: After that day, Changhee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0: 좋아질 거야.
1: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2: 동전 주인이 전
5: 맞아요, 홍자 씨.
1: However,
6: 어? 홍자 씨 저기
2: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1: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7: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1: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Hwangdang,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oo-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8: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1: The next day,
8: 이럴 수가.
1: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oo-ri.
8: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1: Do-kyu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8: 동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이다.
1: Yoo-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Do-kyung.
8: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1: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Do-kyung make?
2: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8: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1: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9: 박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8: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1: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2: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8: 무지개차?
1: As soon as she takes a swig, her bitterness toward Yoo-ri disappears.
8: 와, 이거 굉장히
0: 예쁘다.
1: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oo-ri appears.
8: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 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1: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8: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 열심히 먹어 치웠다니까? 너 아니라고.
1: It had stolen Do-kyung's talent and boosted Yoo-ri's skills. Yoo-ri expresses rage at Yoo-ri's change of heart.
8: 이런 이런!
1: Just then, Hong-ja, owner of 전천당,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1: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0: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1: 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Actress Ramiran, plain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2: 애니메이션에서 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3: 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0: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4: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법이죠.
0: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1: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0: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2: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0: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근데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 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아.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고

0: 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아.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에 입구거든요. 네. 1일 출납구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네.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네.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무를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네. 그게 어떤 의미가 담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네.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네.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네.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네.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그렇죠.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네.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네.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네.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이 위치 그대로. 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2: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2: 우물이요?
0: 예. 한번 보시면 자,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여섯 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2: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네.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2: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2: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하고.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예.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화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0: 예.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지금 아까는 물 색깔이 좀 흐렸잖아요. 네네. 탁했는데 이제 지금은 맑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조미끼라 농어가 그냥 알아채 버려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물어요.
1: The sea is calm now. Time to go home.
0: Oh, 이 정도면 괴물입니다.

0: Talk Moon Go Somewhere.
1: 이제 농어 낚싯대 지금 준비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2: 직접 만드시나봐요?
1: 예, 대나무 밭으로 가서 이제 올해 내년에 쓸 거 올해 준비해 놓으세요.
0: He makes bamboo fishing rods a year in advance. Bamboo trees that are 2 or 3 years old are the best material.
1: We're 2-3년 되는 거는 그 꼭대기를 보면 좀 놀이끼리한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단단해요. 일단은 농어 낚싯대가 이 허브보다 꼭대기 쪽에 단단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맞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목적이네.
0: He has more than 30 years of experience in fishing with bamboo rods and just as much experience in making them. His experience has been accumulated over decades. To him, making bamboo rods is like sowing seeds for a farmer to begin a farming season.
1: 낚싯대에 잘 골라야만 1년 농사를 잘할 수 있잖아요.
0: He polishes bamboo nodes to make sure that fishing lines don't get entangled and checks thoroughly for any bent parts.
1: 부분이 휘었어요. 구부러졌어, 지금 말이죠.
0: He applies the heat to the bent parts and straightens the bamboo stem with his hands using his expertise.
1: 이게 힘을 가하면은 부러져요. 이렇게 유연성 있게 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고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안 하면은 다시 또 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0: Now the fishing rod is ready.
1: 자, 여기다 응사를 이제 6개월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어 놨더니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그 한 1년 지금 건조시킨 거예요. 나무 자체가 가볍고 단단해지고 탄력 좋고.
0: To Seok Moon, catching sea bass with his bamboo rods is the greatest joy in life. As long as the weather and you to go out to sea despite the rough waves. Trip together. The Mamwursang rocks, which are known to have all kinds of shapes, are his wife's.
3: Yeah, 언제 봐도 바다는 좋다.
1: 그렇게.
3: 응. 그래서 살맛이 나지.
4: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한 그런 행복감.
3: 아, 그래서 자기를 맨날 바다가 있네.
4: 당연하지.
0: Having each other to share their joys and sorrows, the couple spends another day happily.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1: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2: 예, 갯벌 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4: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5: 이런. A touch of Macaulay.
0: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6: 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1: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7: 요새 유명한 신치예요.
1: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우리 비앙케티.
7: 여기서는 실치.
1: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7: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1: 아, 그러면 이거 1kg
7: 많이 드릴 거야.
1: 이 정도?
0: Oh, yes.
1: 아, 퍼펙트 포장.
7: 감사합니다,
1: 사장님.
7: 맛있게 드세요.
1: 잘 파세요.
7: 네.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1: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2: 네, 갯벌 바지락이에요.
1: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1: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7: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1: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찾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7: 여기도 있어요.
1: 진짜?
7: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1: 여기에서 뭐라요?
7: 신평이란 데 있는데요.
1: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7: 1kg 만 원.
1: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 3kg.
1: 아우.
3: 예.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0: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is beautiful product.
1: 너무 높하게 드렸어요.
0: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두릅이죠?
1: 네, 두릅.
0: 우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이게 잘 맞는 재료죠.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그 샐러드.
0: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0: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그 조장이죠.
2: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2: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쌀이에요.
0: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네.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0: 네, 하얀 쌀이에요.
2: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0: 아, 쌀로 만드는 누룩으로 만드는 거죠?
2: 그 밀누룩은 요게 갈색 덩어리들.
0: 아, 이거?
2: 네.
0: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2: 두 가지 들어가
0: 있어요.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It'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2: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0: 아, 이거 1:1이에요.
2: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0: 오케이.
2: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0: 650? 재서 바로 하.
2: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0: 맞다.
2: 깊은 향이 은은한 향이.
0: Rice into the water. 오케이.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2: 이거 저희가 밀.
0: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2: 네,
0: that. 예, 아무튼. the yeast, yeah.
2: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0: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2: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0: 오, 야,
2: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0: 14?
2: 네.
0: 오.

0: super fresh Macaulay.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1: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에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1: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0: 네.
1: 두루.
0: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1: 네.
0: 그리고 바지락. 딴진에 이거 깨뿔에 바지락.
1: 서해 바다.
0: 이것도?
1: 그것도 괜찮죠.
0: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예,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수.
1: 좋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1: 예.
0: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Him, so is liquor, i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at a brewery. So let's use Macaulay and 청주. And then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바지락 술찜,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ese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런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1: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탠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아, 이거 자. Wait a moment.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2: 오.
1: 예, 네, 생각보다
2: 커요.
1: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2: 네.
1: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1: 예.
2: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1: 이거 진짜 단짐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 네. 플러스 가요?
2: 할 것 같아요.

0: 여쭤보세요.
1: 실치.
0: 예, 정답.
1: 어. 실처리예요, 아니요.
0: 예. 아. 하나.
1: 어, 이게.
0: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1: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1: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1: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데.
0: 맞아요.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좋아요.
1: 예.
0: 인정 나봉.
1: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0: I think it has been a sim. I really, really, 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0: At what pace is he living his life now?
1: 도정아, 내가 요새 그 걱정이 하나 있어. 뭐냐면 기금을 써야 되거든. 근데 내 인생에서 내 고등학교 때가 아무래도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때 많은 것들이 결정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너 생각이 나더라고.
2: 아, 고맙네.
1: 너 만나가지고 너는 또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 가지가 물어보고 싶어서 너한테 좀 아이디어 좀 얻으려고 연락해봤어.
2: 진짜 고등학교 얘기해서 그런데 진짜 시간이 빨리 흘렀어.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1: 맞아, 맞아.
2: 어? 참 우리도 이제 늙은 건가?
1: 늙었지.
2: 아, 근데 시간이라는 게 갈수록 이렇게 빨리 간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건 그냥 사람의 심리인가?
1: 사람의 심리일 텐데 내가 들은 어떤 이론에 따르면 갈수록 그 심장 박동수가 느려진대.
2: 아.
1: 느려지면 시간도 빨리 가는 거야, 거꾸로. 그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2: 아.
1: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빠를수록 아. 작은 동물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그럼 그만큼 같은 시간을 길게 느낀다는 거지. 또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 그럼 뭔가 경험들이 대부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면 평범이잖아. 그럼 우리 두뇌가 그거를 저장을 하지 않거든.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또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지.
0: As people age, they feel that time goes by quicker than before. This sensation is called time dilation. In 1890, American philosopher and psychologist William James wrote that we feel time moves slower when we have more new experiences. But the more daily routines we have, the more time feels shorter. French philosopher and writer Paul Janet explained this by using ratios. To a five-year-old, 1 year is a 20% chunk of their life. But for a 50-year-old man, that just comprises 2% of their life. The longer we live, the more we perceive time to move faster. But all of this could be due to human memory. Dutch psychologist Doa Dreisma said that as we age, the density of our memory declines, making us feel that time is moving quickly. So we come to similar conclusions. People perceive time differently, and we feel it is moving by quickly. Maybe that could explain why we have more regrets as we grow older.

0: Chundongsa Temple is one of the foremost temples in Korea and draws many locals and even foreign tourists all year round. In particular, the temple's Daeungjeon Hall is famous for the legend associated with the nude female figures supporting the roof rafters. Today, the traditional paintwork in Daeungjeon Hall is undergoing inspections. Daeungjeon Hall was rebuilt in 1621 after a fire and boasts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It is considered to be the finest display of architecture from the mid-Joseon period. It is also designated as a state treasure.
1: 막 251, 252인가? 네, 초점 잡혔어요. 나 잠깐만 뺐다가. 네.
0: An X-ray fluorescence analyzer, electron microscope, and other advanced equipment are used to check every part of Daeungjeon Hall that was either concealed behind paper lanterns or too high to be seen from below.
2: 엑스알 액터라고 얘 알료들마다 성분이 나와요 원소로 그러면은 아 얘는 에필가 나왔으니까 벡토를 썼겠구나 그래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알료를 써야 돼요.
3: 단천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찰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층의 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잘 남아 있고
4: 그런 거는 꽤 많네요.
3: 예, 네, 굉장히
4: 다른 데서 그런
3: 없어요, 없어요, 그쵸?
4: 이 정도는 안 했던. 또 다양하네.
0: 네.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4: 난 여기 코벽이요?
3: 코벽도 그렇고 네. 이렇게 부재 곳곳에 아 이게 낙선자라는데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5: 있는데 광인양류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분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무사히 돌아오라고
3: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5: 이거는 1866년
3: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 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0: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2: Chundongsa Daeungjeon is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0: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1: 'A Sea of Peace and Serenity, Chundungsa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T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Taeungjeon Hall in its entirety.
2: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1: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0: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공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그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예,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3: 뭐 저런 데도 한자를 썼다며?
4: 네, 맞습니다.
3: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1: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5: Well,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The Tachib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0: craftsmanship. Chund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1: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무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무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무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자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종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u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ungja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undo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ungja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0: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1: 이 부분이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2: 여기가
3: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0: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가 같소?
0: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그렇죠. 구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1: 그렇죠.
0: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1: 전당 경지 있는 사람.
0: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4: 전등사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u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n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undungsa Temple, T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5: 대웅전을 읽어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램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램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램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램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로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음은 두 줄로 된 하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 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산조 중에서 굿거리와 자진몰이 감상하셨습니다. 김보경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 반갑습니다.
0: 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 주셨는데 네. 성금연 명인께서 할머니시라고요.
1: 네. 제 외할머니가 되시고요.
0: 네.
1: 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제 성금연 선생님의 외손녀고 또 지영이 선생님의 또 외손녀가 되겠습니다.
0: 오, 네. 네.
1: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계신 또 지성자 선생님이십니다.
0: 네.
1: 네.
0: 와, 그러면 진짜 명인들의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신데.
1: 네, 그래서 열심히 3대를 이어서 이 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외할머니에게 직접 배우셨나요?
1: 네, 배웠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기초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께 배웠고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산조를 주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산조 한바탕을 다 배웠습니다.
0: 네, 네. 중학교 때 예. 외할머니에게
1: 예.
0: 외할머니 어떠셨어요?
1: 아, 실은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우리말 못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만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가끔 만나는 할머니였고 또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도 많이 이쁘게 차시고 그리고 이제 몸집은 작으신데 안견도 굉장히 세련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안견에다가 막 이렇게 귀걸이도 많이 하시고 왠지 막 느낌으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가야금 외에는 거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나이를 몰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누워 계시지 뭐 이런데 예, 그런 모습들. 근데 가야금만 이렇게 딱 무릎에 얹히시면 언제 아픈가 싶은 정도로 저희 어머니랑 계속 가야금을 타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말을 못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가야금을 걔가 좀 또 예쁘게 잘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리지셔갖고 이거 대박, 이거 대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재론잔치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내주신 소리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이라도 또 듣고 싶어서 더 다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했던 그렇게 몸집으로 산조를 배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남죠.
0: 네. 아유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겠습니다.
1: 네, 감사하죠. 네. 지금 생각하면. 네.
0: 처음에는 원래 가야금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 도예를 전공하셨다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좀 철이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0: 네.
1: 저희 어머니의 소리라든지 이제 부르시는 그 가사의 뜻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래도 가야금도 들으면 일본 분들도 그렇게 눈물도 흐르시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죠. 엄마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막연하게 한국 가면 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게 그러면 문화를 제대로 배워라.
0: 네.
1: 제대로 네가 한국 사람으로 느꼈을 때 말만 가사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는 제가 또 좋아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도 도예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이면 또 도예가 또 굉장히 또 역사가 있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0: 그쵸.
1: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도예과를 진학하면서 예, 흙을 만들어가면서 물레 작업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언어도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쌓여간 셈이죠.
0: 예. 대학교를 한국으로 온 거군요.
1: 네네.
0: 그때부터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우리 말도 배우고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건데
1: 예.
0: 그럼 그렇게 해서 도예를 공부하다가
1: 네.
0: 가야금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아, 실은 도예를 진학하면서
0: 네.
1: 그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다 우리 송금년 선생님 팬이었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맨날 혼났죠. 너는 왜 여기서 이걸 하느냐. 네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마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0: 네.
1: 이제

0: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학교가 네. 개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술 교수님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한테.
1: 미술 교수님들이 은대를 예. 가라고 소개해 주셨습니까?
0: 예. 그래서 거기에 전통예술원이 있다. 예. 네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바로 공부,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너무 다행히 바로 붙었죠. 1기생으로 붙었습니다.
1: 아, 너무 특이한데요.
0: 예. 네, 특이한.
1: 미대 교수님이 추천한 음대생이네요.
0: 네. 또 저 애기 아빠도 미대 출신이거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1: 응원해 주시고.
0: 예, 예. 네.
1: 자, 올해가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성금현 명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는데
0: 아, 네.
1: 여기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0: 네. 네.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죠.
1: 네. 네.
0: 잘할 수 있게
1: 아,
0: 됐다는
1: 몰랐어요.
0: 거예요.
1: 네.
0: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육성으로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겨주셨어요.
1: 오, 네.
0: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함 삼아 그 음원을 다 듣고 다시 한번 또 실기를 했는데 그때 몸집을 했었던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1: 네.
0: 또 저희 어머니께서 꾸준히 또 송금녀 선생님 남기셨던 작품을 계속 다듬고 왔잖아요. 그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산조도 많이 하셨지만 더 15연곡도 찬작곡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배경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다 따뜻했다. 음악회가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따뜻하고 송금녀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다음 무대에서는 성금현 명인께서 직접 계량한 15현 네.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0: 네. 성금현 선생님께서는 산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영희 선생님과 또 민속음악의 다양한 연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가야금은 12현이지만
1: 네.
0: 이제 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음역대가 조금 좁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음역대를 좀 더 또 가야금 연주자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15연으로 개연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실은 민속음악의 특징은 직흥성인데
1: 네.
0: 한번 하면 없어져요.
1: 네.
0: 그 아쉬움을 또 독주곡으로 작곡하셔서 만드신 곡이 중에 하나거든요. 춘몽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게 춘몽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1: 네.
0: 봄에 살짝 꾸었던 예쁜 꿈을 이제 주제로 만드신 곡인데 올해 선생님 100주년이시니까 한번 또 예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산뜻한 마음을 연주해 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춘몽 만나보시겠습니다.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다원 예술 그룹 예화입니다. 이 다원 예술이란 다양한 예술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팀의 이름도 예술의 화합이라는 뜻의 예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예화는 국악과 클래식, 연극, 조소, 공예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춘향가와 흥보가 등을 소재로 만든 음악을 서양악기 반주와 판소리로 선보이는데요. 음악과 함께 라이브 드로잉도 선보인다고 하니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는 다원 예술 그룹 예화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리 오너라 헛보 놀자.

0: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서방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서방님이 무거워 어찌 업어요.
0: 예,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2: 그때요, 춘향이가 어려운 님으로 워낙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Oh, yes. 아, 퍼펙트 포장. 감사합니다,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오늘.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구경 한번 해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1: 네, 갯벌 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1: 뚱뚱하고
0: 맛있어요.
1: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1: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저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1: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1: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1: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1: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1: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1: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1: 넉넉하게 드셨어요.
0: 예. 진짜 기대돼요.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1: 네, 두릅.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1: 겉절이
0: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1: 요즘 봄이라 네.
0: 제철이죠.
1: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2: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야, 신기하다.
2: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직접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2: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2: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0: 네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2: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2: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2: 아, 아 이거?
0: 네.
2: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2: 이거 건강하죠? 먹으면 오!
1: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2: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2: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2: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2: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2: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2: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that.
0: 예,
2: 아무튼.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밥을 끼시고 얘를 믹싱.
2: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1: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가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
2: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2: 오. 네. 바로.
0: 네.
2: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인데.
2: 네.
0: 두루.
2: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2: 그리고 바지락, 단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2: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2: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좋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2: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Oh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정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1: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1: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2: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3: 진짠 맛이
2: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2: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0: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4: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잔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4: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4: 오.
0: 예, 네, 생각보다
4: 커요.
0: 예,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네.
4: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2: 맛있어요.
0: 아. 이거?
2: 이것도 살짝 쌉쌀해요. 맞죠?
4: 예. 네.
2: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4: 알겠어요.
2: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4: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2: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 아.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4: 할 것 같아요.
2: 자, 맞춰보세요.
4: 실치.
2: 예, 정답.
4: 실치철이에요, 지금.
2: 예. 하나 드셔보세요.
4: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이게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4: 아, 이게 실치.
2: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4: 요 밑에가 민들레.
2: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4: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데.
2: 맞아요.
0: 어떠세요?
4: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4: 자.
0: 예. 좋아요.
4: 예.
0: 인정 나봉.
4: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맛있습니다.
2: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0: Salute. Cheers.
4: Oh, 진짜 잘 어울려요.
2: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게 해주세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K-Story brings you today's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fantasy film is about a store called 전천당, where your lucky coin can buy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It is based on Japanese writer Hiroshima Reiko's popular fantasy series. Director Park Bong-seop added Korean elements to bring this fantasy world to the silver screen. Proven talents Lam Iran and once child actor Ire played rivals to build on-screen drama.
1: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해몽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불행으로 바뀌는 법입니다.
2: 어서 와.
1: 여기는 화양당이야.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3: 너가 이기는지 제대로 겨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0: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4: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1: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0: Today's special customer is 창희.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5: 완전 이쁘다.
1: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5: 의사 선생님. 창희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0: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1: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5: 언니, 여기요.
1: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0: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5: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0: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6: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0: Huh? Who's that?
5: 아, 깜짝이야.
0: Someone appears.
5: 네?
6: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0: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7: 어,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0: After that day, 창희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5: 좋아질 거야.
0: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1: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8: 맞아요, 홍자 씨.
0: However,
9: 어? 홍자 씨 저기.
1: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0: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7: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0: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화양당,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oo-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2: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0: The next day,
2: 이럴 수가.
0: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oo-ri.
2: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0: Do-kyu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2: 동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인가?
0: Yoo-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Do-kyung.
2: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0: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Do-kyung make?
1: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2: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0: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8: 박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10: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0: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11: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10: 무지개차?
0: As soon as she takes a swig,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10: 와, 이거 굉장히
5: 예쁘다.
0: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omi appears.
12: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10: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0: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10: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 치웠다니까?
0: It had stolen Do-kyu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o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10: 이런, 이런!
0: Just then, Hongja, owner of Jeonchondang,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13: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0: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13: 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0: Actress 라미란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14: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15: 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0: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16: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곳이죠.
0: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라미란, known for he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13: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0: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14: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0: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무대에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더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하지만 서로 이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보충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가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선지 셰프님,
2: 네.
1: 오늘 네가 막아놔야 한다며?
2: 네, 저 오랜만에 네.
1: 그래?
2: 네.
3: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2: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왜?
2: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안녕하세요. 그 퓨시코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방을 배우는데 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애들을 위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일식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寿司工事へ中村浩二シェフラゴハムだ。サルタトリです。제가한국에오게된계기는제가사실은2008년도부터호주에나갔었어요시드니에호주에나갔었던이유도저는외국에서제가게를하고싶다가사실은제가그때당시에이제목표였어요그렇기때문에한국인와이프만나게돼서와이프나라인이제한국에가보고스시를좀해볼까라는생각을해서한국에들어오게됐습니다평소보다화장좀진한것같은데
1: 안했습니다
2: 확실해
3: 코셰프님은진짜되게부지런하신것같아요이제본인가게를이렇게내시고되게많은지점들이있는데진짜하나하나다관리를하시니까그것도대단하신데이제저희셰프님이유튜브도하시거든요또이제쉬는날마다항상촬영을하시고뭐항상미팅이있으시고제가봤을때는쉬는시간이없으신것같아요그리고따님이계신데따님이얘기하실때되게행복해보이시거든요그되게아집에서도되게잘하시는구나아니일을이렇게하시는데어떻게따님이랑같이노시고사이도되게좋으시고하지진짜정성을다하고계시구나일이나가정이나어느하나소홀하지않고되게멋있는것같아요

0: 내가 이제 스시 거주오라고 해서 왔지만 네. 이제 여기 스시 거주 오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마음가짐이라든지?
1: 처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0: 그렇지.
1: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0: 아, 그랬어?
1: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0: 그렇지?
1: 여기 같은,
0: 그렇지?
1: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 갑자기 스시 지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연습을 하고.
0: 선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들더라고요.
1: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지어봐요. 이게 또 지는 게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은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래서 막 지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 샤리 좀 지어주세요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랩을 싸요. 싸서 이제 집 갈 때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샤리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0: 현지 셰프님.
1: 네.
0: 오늘 네가 막아놔야 한다며?
1: 네, 저 오랜만에 네.
0: 그래?
1: 네. 해보려고요.
0: 뭐 할 수 있어?
1: 해야죠.
0: 뭐 그때는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1: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0: 집에서 하는 척게 하네.
1: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들어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0: 그래요? 네,
1: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샀는데.
0: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0: 소갈비찜. 네. 왜?
1: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네.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게 핏물을 빼놨어요, 2시간 동안.
0: 2시간 동안?
1: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0: 네.
1: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데쳐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0: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아,
2: 좋네요.
0: 근데 보니까 좀 약간 토롱 성분이 있어 나오네요.
1: 네, 이제 수수 나와요. 안에. 아,
0: 보통 갈비찜은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습니다.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오. 이제 끄고 빼겠습니다.
0: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 옆에서?
1: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그거 빼고 있을까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있었지.
0: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네. 그중에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그죠?
0: 네.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예뻐요?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0: 물.
1: 정수.
0: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이, 잠깐만. 하이, 셰프님, 물 왔습니다. 하이. 정수기물.
1: 감사합니다.
0: 서울 자연수.

0: 봐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크네요. 들어갔던 회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믹서기도 안 되고.

0: 맞아.
1: 그쵸.
2: 열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잖아.
1: 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2: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더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 끝나면 뭐 10시, 10시 반이잖아. 그때부터 1시간,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1: 한국어.
2: 아, 한국어.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게 금방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1: 양력?
2: 이거 완전. 준비가 안 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0: 나중에 되면 이게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거 가르비찜. 네.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마실 거 크물.
1: 네,
0: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에서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주시고요.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알바라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만 약간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디깅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 네. 손진 셰프는
1: 네.
0: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날 때랑 3년째랑 5년째랑 10년째랑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
1: 이제
0: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네. 시키지? 나는 열이 배우러 왔는데. 근데 지금 그죠. 와면 홀에서 일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1: 엄청 중요해.
0: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맞아요. 못 나오지 않겠어요?
2: 홀 업무라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원하는 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0: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또 길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보는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뭐
1: 가족 같지는 하죠. 아, 근데 네. 또 저는 사실은 사장이잖아요. 가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뭐 어떻게든 가족 이상의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들도 과연 10년 후도 좋아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다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가르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부장님 어떠십니까? 가르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 함양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먹었습니다.
1: 손지 셰프님 어머니는 요리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4: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5: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0: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가르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집밥 같았던 가르비찜.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막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케이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지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힘든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o an island, the wind is its fate.
1: 바람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돌담이 없었다면 여서도 사람들은 이 섬에 생존할 수 없었을 겁니다.
0: The walls were built over time, forming a road. This road signifies a harmonious way of life without confrontation.
1: 바람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0: A place where people sometimes give in to and sometimes coexist with the wind. We're going to Yeosodo Island, the island of wind. This is the one located the farthest from Wando Island among the many dependent islets. Once, over 1,000 people used to live here, but now it's a small island where only 40 households with only about 70 people live. It looks as if the whole village is wearing a stone armor.
1: 이것도 지금 다 덮여서 그렇지 뜯어내면 굉장히 전체가 이제 돌로 지금 돌집이에요.
0: When you walk between the walls, they're the only things that you can see. They're so high that you can barely see the roof.
1: 다른 지역 섬들이나 육지 뭐 바닷가도 돌담을 쌓는데 보통 이렇게 높이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잘해야지 지붕 추녁 끝 정도 가리는 정도인데 자리야 2m 정도인데 여기에 돌담은 보통 3m, 4m 그리고 밑에 축대까지 합하면 10m 이상 되는 돌 석축을 쌓고 돌담을 쌓아가지고 성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높고 견고하게 쌓아서 이 마을을 지켜왔죠. 이 돌담에는 그냥 단순한 돌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섬살이를 해왔던 섬 사람들의 지혜가 그대로 응축돼 있고 글로 기록되지 못한 역사가 돌담에 그대로 스며 있는 거죠.
0: A life of accepting and coexisting with Mother Nature. The stone walls are wisdom of the islanders and also a record of their lives. It is a way of life born of barren environment. But thanks to that old way of life, Yeosodo Island still exists. The fields are turning yellow. Farm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are waiting for the grains to ripen. The harvest is about to begin. This is a rich land that never disappoints the farmers who have worked hard all year round.
2: 네, 땅이 살 땅이에요. 모래 땅이 아니고 모래 땅이 아니니까 비가 와도 뭐 사태가 안 일어나. 자기 생산도 땅은 시집에서 지름진 땅. 기름이 번들번들한 땅.
0: The harsh island is a fertile farming land. There are people who forget their pains by cultivating the land. The ladies' tour song echoes on the island.
3: 미커들 기리고 내려온다. 당이다, 둥당이다, 당이 둥당이 둥당이다. 어째와 어째와 캄캄할 때 어째와 캄캄할수록 내 사랑 좋단다.

0: This time, they're singing the Hajung Panmegi song. The labor songs on the island can be divided into Deulsong, which is sung working out in the paddies, and Hajung Panmegi song sung out in the fields.
1: 또 여성들의 내면의 정서가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들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대회 나갔든지 남도문화재 나갔을 때 호응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보통 육지의 들노래는 남자분들이 부르는데 이제 우리 섬지방 장산 들노래는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 돼갖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2: 이제는 또 얼마나 오래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성이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고 나이가 드시고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면 들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문화재로만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아임 라이브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또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아임 라이브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 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중에서 굿거리와 자진몰이 감상하셨습니다. 김보경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 반갑습니다.
0: 아,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연주해 주셨는데 네. 성금연 명인께서 할머니시라고요.
1: 네. 제 외할머니가 되시고요.
0: 네.
1: 실은 이제 모든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이제 성금연 선생님의 외손녀고 또 지영이 선생님의 또 외손녀가 되겠습니다.
0: 오, 네. 네.
1: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현재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계신 또 지성자 선생님이십니다.
0: 네.
1: 네.
0: 와, 그러면 진짜 명인들의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신데.
1: 네, 그래서 열심히 3대를 이어서 이 산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 외할머니에게 직접 배우셨나요?
1: 네, 배웠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기초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께 배웠고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산조를 주로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산조 한바탕을 다 배웠습니다.
0: 네, 네. 중학교 때 예. 외할머니에게.
1: 예.
0: 외할머니 어떠셨어요?
1: 아, 실은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우리말 못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만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가끔 만나는 할머니였고 또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카트도 많이 이쁘게 차시고 그리고 이제 몸집은 작으신데 안견도 굉장히 세련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안견에다가 막 이렇게 귀걸이도 많이 하시고 왠지 막 느낌으로 좀 무서운 느낌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가야금 외에는 거의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나이를 몰랐으니까 아, 왜 이렇게 누워 계시지 뭐 이런데 네, 그런 모습들. 근데 가야금만 이렇게 딱 무릎에 얹히시면 언제 아픈가 싶은 정도로 저희 어머니랑 계속 가야금을 타시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말을 못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가야금을 걔가 좀 또 예쁘게 잘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리지셔갖고 이거 대봐 이거 대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재론산치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내주신 소리가. 그래서 그거를 또 한 번이라도 또 듣고 싶어서 더 다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했던 그렇게 몸집으로 산조를 배웠던 게 기억이 많이 남죠.
0: 네. 아유 참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겠습니다.
1: 네, 감사하죠. 네. 지금 생각하면. 네.
0: 처음에는 원래 가야금을 전공하신 게 아니라 도예를 전공하셨다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좀 철이 들었을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0: 네.
1: 저희 어머니의 소리라든지 이제 부르시는 그 가사의 뜻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그래도 가야금도 들으면 일본 분들도 그렇게 눈물도 흐르시고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죠. 엄마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막연하게 한국 가면 잘하지 않을까?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엄하게 그러면 문화를 제대로 배워라.
0: 네.
1: 제대로 네가 한국 사람으로 느꼈을 때 말만 가사만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느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는 제가 또 자유롭게 이제 환경이 자유로웠었다 보니까 미술 공부를 많이 좋아했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도 도예를 하셨고요. 그래서 아 한국이면 또 도예가 또 굉장히 또 역사가 있는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0: 그쵸.
1: 알려져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도예과를 진학하면서 예, 흙을 만들어가면서 물레 작업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서 언어도 하나씩 배워가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쌓여간 셈이죠.
0: 예. 대학교를 한국으로 온 거군요.
1: 네네.
0: 그때부터 한국에 와서 대학 공부하면서 우리 말도 배우고 이제 우리 문화를 배우기 시작한 건데
1: 예.
0: 그럼 그렇게 해서 도예를 공부하다가
1: 네.
0: 가야금은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
1: 실은 도예 대회를 진학하면서 네. 그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다 우리 송금녀 선생님 팬이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맨날 혼났죠. 너는 왜 여기서 이걸 하느냐. 네가 이거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마치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네.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학교가 네. 개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술 교수님들이 소개해 주셨어요. 저한테.
0: 미술 교수님들이 음대를 예. 가라고 소개해 예. 주셨습니까?
1: 야. 그래서 거기에 전통예술원이 있다. 예. 네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바로 공부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너무 다행히 바로 붙었죠. 1기생으로 붙었습니다.
0: 아, 너무 특이한데요. 예. 네, 특이한. 미대 교수님이 추천한 음대생이네요.
1: 네, 또 저희 애기 아빠도 미대 출신이거든요. 네.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0: 응원해 주시고.
1: 예, 예. 네.
0: 자, 올해가 성금연 명인 탄생 100주년이었습니다. 그 지난 5월에 성금연 명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는데 아, 네. 여기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1: 네. 네.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죠. 네. 네.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0: 네.
1: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육성으로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겨주셨어요.
0: 오, 네.
1: 예, 그래서 저도 공부함 삼아 그 음원을 다 듣고 다시 한번 또 실기를 했는데 그때 몸집을 했었던 막연하게 느꼈던 것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고
0: 네.
1: 또 저희 어머니께서 꾸준히 또 송금녀 선생님 남기셨던 작품을 계속 다듬고 왔잖아요. 그 음악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에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산조도 많이 하셨지만 더 15연곡도 찬작곡도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배경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었고 또 보시는 분들도 다 따뜻했다. 음악회가 뭐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따뜻하고 송금녀 선생님의 음악 세계를 좀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0: 다음 무대에서는 성금연 명인께서 직접 계량한 15현 네. 가야금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1: 네. 성금연 선생님께서는 산조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영희 선생님과 또 민속음악의 다양한 연주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는 가야금은 12현이지만
0: 네.
1: 이제 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음역대가 조금 좁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음역대를 좀 더 또 가야금 연주자가 마음껏 할 수 있 15연으로 개연하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실은 민속음악의 특징은 즉흥성인데
0: 네.
1: 한번 하면 없어져요.
0: 네.
1: 그 아쉬움을 또 독주곡으로 작곡하셔서 만드신 곡이 중에 하나거든요. 춘몽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게 춘몽은 말 그대로 이제 봄에
0: 네.
1: 봄에 살짝 꾸었던 예쁜 꿈을 이제 주제로 만드신 곡인데 올해 선생님 100주년이시니까 한번 또 예쁘고 이게 뭔가 여러분들에게 산뜻한 마음을 연주해 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이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5현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춘몽 만나보시겠습니다.

0: 국악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다원예술그룹 예화입니다. 이 다원예술이란 다양한 예술 장르가 만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팀의 이름도 예술의 화합이라는 뜻의 예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예화는 국악과 클래식, 연극, 조소, 공예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춘향가와 흥보가 등을 소재로 만든 음악을 서양악기 반주와 판소리로 선보이는데요. 음악과 함께 라이브 드로잉도 선보인다고 하니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예술을 시도하는 다원 예술 그룹 예화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리 오너라, 헛보 놀자.

0: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서방님은 나를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서방님이 무거워 어찌어보여.
0: 예, 누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그저 네 양팔만 내 어깨 위에 얹고 징검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2: 그때여 춘향이가 어려운 님으로 워낙

0: Right alone. A low-sugar sandwich can be easily made at home using whole wheat bread, which doesn't cause deep glucose spikes.
1: 지금 엄마는 여기 호두 깜빠뉴에다가 크림치즈에서 견과로 해서 아침에 그렇게 식사로.
0: Chumi tries to find the right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for her mother, who needs to keep her blood sugar levels in check. There is no perfect diet that suits everyone equally. When cooking, Chumi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needs of both children and adults.
1: 시원아, 하고 나기 전에 엄마가 샌드위치 해줄까?
2: 응.
1: 알았어, 엄마 샌드위치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야채는? 야채는 저거.
2: 크다.
0: Unlike her mother, who needs to keep her sugar intake low, her growing sons require balanced nutrition, including protein, carbohydrates, and fats. Chumi makes a sandwich using bread made with 100% milk, as well as some fresh vegetables. More and more people are trying to live a healthy life by eating healthily.
3: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단맛이 당기게 됩니다. 완전히 피하기보다는요, 어떤 당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과일이나 채소, 우유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희석류와 함께 들어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거죠. 천천히 씹으면서 자연의 단맛을 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0: A traditional Korean meal made with natural ingredients may look somewhat bland. However, Korean cuisine, refined throug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embodies the natural flavors and beauty of nature. Korean cuisine is once again drawing the spotlight as slow food that nurtures both body and mind. A vegan Korean restaurant located in the heart of Seoul. Its warm ambiance shows how much its owner cherishes it. This place specializes in purely vegan cuisine that even excludes milk and honey. As interest in healthy food continues to grow,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plant-based diets. Lee Chun-pil, who has been a vegetarian for many years, has been preparing natural, wholesome meals ever since earning her Korean cuisine certification in 1988.
4: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지? 아버지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실 정도로. 어머님은 태어나서부터 그 채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불교를 공부하셨고,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엄마의 음식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보고 싶다. 순진했지. 채식 식당이 잘 될 줄 알았죠.
0: Having learned temple cuisine, Lee Chun-pil uses only the traditional method of making fermented sauces. Together with her daughter, she carefully sources ingredients to preserve the health benefits of Korean cuisine, preparing each meal with great care.
4: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 뭐 아무 맛도 안 난다.
5: 그때만 해도 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물 하나라도 뭐 취나물이면 취나물, 시금치라든가 뭐 이런 나물 하나를 만들 때
4: 본연의 향.
5: 그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을 먹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 the basics.
1: 제 뭔가 속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좀 귀 기울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라면이나 파스타 같은 면 종류만 진짜 많이 먹고 그런 간단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잘 할 줄도 모르고 약간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3: 제가 창업을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아무거나 때우면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게 있어서
0: Mindful eating teaches how to focus not on the food itself, but on the mind. The key point is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signals that the body and mind send when we eat. It helps people stay away from eating because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hunger.
4: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고 나의 몸 상태를 돌아보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5: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 먹을 때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 편안한 마음으로 막 수다를 떨면서 먹는 게 저한테 너무 건강한 식사고요.
0: We eat every day. Yet we rarely think about the mindset with which we eat. There's a saying that even nutritious food can be harmful when consumed in an unsettled state of mind. That's why caring for our mental state in daily life is just as important as how we eat.
6: 손 위에 올려놓고 질감을 느껴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코에다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0: Engaging all five senses, eating slowly, observing hunger and satiety. This is a relaxed style of eating that few people are used to. By sensing what they eat, the participants begin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food. They become aware of their senses and learn to meditate through the act of eating.
7: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라고 하니까 껍질하고 이 안에 속속 갈라지면서 달달한 그 즙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같이 있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6: 조금 더 그 음식에 집중을 해서 먹게 되면은 이 단맛이 평소에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단맛이 한 3 정도로 느껴졌다면 이렇게 느끼면은 갑자기 10 정도로 확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뭐 빵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제 미각이 둔해져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잘 느끼면서 먹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연습을 하면은 똑같은 걸 먹어도 더 달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니까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Our minds are often too busy to even notice what we're consuming and to focus solely on eating. Anxiety and restlessness make us forget what it's like to feel calm. So why not allow ourselves to experience it, even if only during mealtime? We crave sweets, yet we also need to exercise to stay healthy. The answer to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utrition and health may lie in healthy eating habits. It doesn't have to be a completely new diet. Focusing on just one meal a day is already enough.

0: 안녕하세요. 한예종 연극원 연출과 전문사를 졸업하고 다양한 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연극을 만들고 있는 강보름이라고 합니다.
1: 보름 연출 이름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젊은 연출가로 알고 있었고요. 이제 문학적인 연극에서 퍼포먼스가 이제 연극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관심 있는 테마하고 본인 자신하고 어떻게 링크를 걸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좀 선명했고 그래서 뭐 대화하기 되게 좋았고 감성도 좋고 지성도 같이 있고 이래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로 저 기억이 납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일을 좀 많이 사 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제가 받게 될 줄 전혀 모르고 있었어가지고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기쁜 일이구나.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받고 어떻게 연극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을 했는데 10대 내내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었는데 가난하다는 거를 되게 감추고 싶어하고 그런 감각으로 되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근데 연극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나 혼자만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감각을 좀 알게 됐고 저의 주변 환경을 지탱해주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나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연극반 동아리를 하다가 졸업할 때 연출은 안 해본 거예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출을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어떤 게 재밌었냐면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관객들이 교감해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 느낌이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각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연출을 계속 하고 싶은데 같이 연극을 할 동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학부보다 더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만큼 오래 다니면서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나서 그 동료들하고 지금 같이 연극을 하고 있어서 여기 학교 다니면서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희곡을 무대화할 때랑 제가 이제 구성을 해서 공연을 올릴 때가 약간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공연 예술이 몸과 몸끼리 만나는 매체라는 생각을 해서 그 몸과 몸끼리 만날 때 그 감각이 어떤 감각일까를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이 볼 때에도 같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김도연 장애인권 활동가로 계시는데 장애악이 변방의 시야에서 바라볼 때 가장 많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한테 좀 새로운 깨달음이었고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몸들과 만날 때 재밌으면서도 아 이게 당사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거는 크게 들려야 될 목소리들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해서 공연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1: 보름 연출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인 자기 삶의 태도들 같은 게 있어요. 올바르게 산다라는 게 뭘까? 예술가이기 전에 살아간다라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 되어 있고 그걸 좀 사회학적인 지성을 통해가지고 실천하는 활동들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젠더 정치학적인 관점인데 함께 연대하고 참여하고 하는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삶에서 좀 많이 실천을 해왔는 편이라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 되게 좀 솔직한 편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되게 성실한 편이라서 그게 사실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보름 연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끔씩 무대에 등장해요. 일종의 모더레이터라 그래야 되나? 연출로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판을 깔고 그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당사자들, 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연출하고 이 예술가들하고 같이 화합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레모니, 어떤 제의적인 형태의 어떤 연극들로 만들어내요. 제의라고 하는 게 일상의 삶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안에서 소수자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타자화시킨 사람들이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새롭게 어떤 삶의 주체가 되는 경험할 수 있는 세레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문학적인 내용을 연극적인 형식을 통해서 실현하는 있는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0: 한예종 신작기부 페스티벌에서 이제 베이를 작가가 연기한 때 가서 당선이 됐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었어요. 그래서 희곡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숨에 다 읽었거든요. 바로 읽자마자 같이 하고 싶은 동료들이 떠오르는 작품이었어요. 하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홈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취약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욕망 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것들이 되게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느꼈고 집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둘러싼 어떤 사람이나 안정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합쳐져야 집이라는 게 소중한 환경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어려운 세상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지라도 시도해보는 거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연습하면서도 느꼈고 공연 메시지도 그랬던 것 같아서 계속 저희 프로덕션 하고 낭독하고 입체 낭독하고 본공연하고 여러 해를 같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작품의 메시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제호라는 인물이 가진 그 욕망을 같이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던 하지성 배우가 캐릭터가 잘 맞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된 아주 오래된 낡은 빌라에 휠체어를 탄 제호가 계속 옥상에서 본인만의 아지트를 상상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비장애 중심 사회나 퀴어를 계속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의 그 교차성을 강화해서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엄청 큰 배움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연습실을 예약하거나 같이 뒤풀이를 갈 식당을 고른다거나 그럴 때에도 턱이나 계단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골라야 하고 미리 답사를 해야 하고 예약을 해야 하고 서울에 이렇게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없구나 알아가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감각하고 과정으로 남아있어요. 그거는 제가 공연을 하는 한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미투운동과 페미니즘의 물결을 경험하면서는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분노 혹은 막 그런 울분으로 작업을 하였던 시기도 있었고 비장애인이라는 포지션에 있으면서 장애학을 만나게 되고 장애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교차성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약자만은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했고 그렇다면 내가 당사자성이 아닌 지점에서 연대자 혹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과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런 지점들을 작품하면서 많이 실패하고 또 시도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그린피그 극단의 역사십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에 초대를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 작품이었고 그린피그 배우들과 장애 동료 배우들이 이제 1대1로 인터뷰 매칭을 해서 같이 두 달간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과정을 관객들하고 공유를 하는 작품이었어요. 이제 발달장애인 특수학급이 있는 구리의 수택고등학교에 가서 연극놀이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농인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중부 친구들하고 이제 매주 만나서 언어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으로 부대끼면서 같이 놀면서 친해지고 했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이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들이 키워드나 같이 놀았던 방식 그거를 뽑아서 마을 여행을 한다는 컨셉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일방적으로 이게 주입당하는 감각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본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식존에서 계속 휴식만 취하다 가시는 분도 계셨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막 모든 걸로 다 즐기고 가시는 분도 계셨고 관객들끼리 교감하고 친해지는 걸 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 직접 보는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재현이라든지 당사자성이라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 같이 모여있는 몸들, 그러니까 관객들의 몸도 굉장히 다양한 몸들이고 비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의 범주 안에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몸들이 모이면서 고유성을 존중받는 순간 혹은 그런 감각이 뭘까 그런 순간을 같이 경험한다는 건 또 뭘까?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배우들과 청각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 충돌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관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은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관객들도 지금까지는 좀 장애인 관객들이 많이 상정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단순히 배리어프리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관객들도 다양한 몸이고 배우들도 다양한 몸일 때 만남들이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계속 극장에서 찾고 싶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극장 판타지를 연습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같이 참여하셨던 안정우 배우는 속기사가 연습 내내 동행하시는 이제 구화를 쓰시는 청각장애인 배우셨는데 속기를 치고 있을 때에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셨던 이성수 배우에게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침묵을 설명하지 않으면 쉽게 배제되어버리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공연 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준비할 때에도 침묵이 중요하게 발생하는 순간 혹은 수어로 통역되는 순간들에서 이미 보여지는 것들은 서통역이 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농인 관객들은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도 다 통역이 되지 않으면 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통역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해설 딱 이렇게 개념화가 되어 있으면 수어 통역사분 들은 그거를 통역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헷갈림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인관들이 봤을 때 저 말은 다른 사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통역을 안 해주지? 막 이런 혼란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배우를 위한 어떤 점자 블록을 무대에 설치했을 때 휠체어를 타는 배우에게는 그게 엄청 울퉁불퉁한 걸치적거리는 그런 장치가 된다든지 사실 그거는 극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점자 블록은 필요한 거고 휠체어 다닐 때에도 그런 감각을 계속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덜커덩거리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게 우리가 공존하는 감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극장이 약간 집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 초대를 할 수 없었고 놀러 가기도 어렵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을 막 초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막 나눌 수가 있고 뭔가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과 초대해서 만나는 그 감각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몸들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직접 만났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감각? 그런 감각들이 주는 어떤 충격이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올 수조차 없거나 다시 오고 싶지 않거나 이런 힘든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극장이 어디까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게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극장은 그 불편함이라는 거를 인지하게 됐을 때 오히려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 가지로 되게 흥미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극장이라는 공간이. 대중매체에서 다뤄지지 않는 감각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몸들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또 극장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각들을 주선하는 게 이제 저는 연출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과 공간을 경험을 하고 그 환경을 만들고 관객들에게 그 만남을 주선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만든다는 게. 그 과정이 나는 어떤 사람들과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물어볼 수 있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게 좀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관객들도 극장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동료들을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다른 동료 연출가들이나 또래 예술가들이라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학교 오면은 만날 수 있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잠깐 일반 회사를 다녔던 시기가 있었는데 연극 좀 그만두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누는 대화들이 저한테 되게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연극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다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내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제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1: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이 사회에서 되게 필요한 인재가 된 것 같고 연극은 이제 과정이 제일 중요한 예술인데 상을 받고 주목받고 이러다 보면 세상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필요로 해서 그 세상의 속도에 또 맞춰가고 누군가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각광받는 젊은 예술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기를 좀 성찰하면서 강보름만의 어떤 속도, 강보름만의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이 이번 작은 또 밟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보름 연출을 응원합니다.
0: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나씩 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스테이지 파이터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몸들이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극장에서 던져지면서 관객들의

되게 뭔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순간들이 너무 재밌고 그거는 관객들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걸 주선하는 공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형태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

0: 아, 교수님.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다.
0: 아, 이 남양주에 왔는데 네. 약간 뻥 뚫린 이런 느낌.
1: 너무 시원하죠.
0: 저는 이 방송 아니라 네. 그냥 돗자리 펴놓고 그냥 김밥 먹고 싶거든요.
1: 정말 그러고 싶다. 여기 산도 있고 정말 네. 하얀 구름도 떠다니고 물도 흐르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0: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남양주에는 무슨 일로 온 거죠?
1: 남양주요?
0: 네.
1: 남양주에 네. 유명한 게 뭐가 있지 않아요?
0: 남양주에 유명한 거가 일단 뒤에 뭐 강이 있으니까 뭐 북한강. 강 하면은 또 매운탕. 민물 매운탕 맛집이 있는 건 알 테고.
1: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옛날 사람.
0: 옛날 사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MZ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옛날 사람.
1: 어린애들하고 노는구나. 네. 저는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0: 누구죠?
1: 다산 정약용 선생님.
0: 아,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우리 오늘 네. 아텐더 시트에서 방문할 장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0: 근데 많다고 하셨죠?
1: 네.
0: 그럼 한두 군데가 아닌 거네요? 아, 그럼 일단은 빨리 가봐야겠네요.
1: 네, 가시죠. 우리 시간 없어.
0: 아, 나 그렇구나.

0: 아, 여기 뭐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죠?
1: 네, 여기가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딴 펀그라운드라는 유스 호스텔인데요. 여기서 예술적 체험도 하고 여기 전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댄스 배우는 데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리고 자연도 체험하면서 함께 그런 많은 체험을 하면 다층적 시각도 갖게 되고 지고 그럼 우리 사회 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렇네요. 예뻐라. 너무 예쁘다. 아, 의자네, 벤치. 근데 교수님,
1: 네.
0: 이거 보니까 네. 그냥 예사 의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1: 네.
0: 딱 봐도 뭔가 예술적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벤치 같습니다. 그렇죠?
1: 아, 이제 그냥 딱 봐도 아시네요, 대성 씨가.
0: 네. 네.
1: 이 작품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위로인데요. 이게 여우와 늑대를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우와 늑대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의 동물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위로예요. 근데 늑대 하면은 왠지 용맹과 강인함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죠. 여우는 영리하고 총명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젊은이들의 뭐 열정과 패기 그런 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래요.
0: 아, 이런 조형물이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에 이런 조형물이 있으니까 네. 또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냥 쉬면서도 뭔가 창의력, 상상력들이 끌어오를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제가 만져볼까요? 어떻게 끌어오르는지? 다 이렇게 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1: 네. 용기가 넘치고 용맹스럽고 네네. 저는 영리해.
0: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강도 보면서 너무 좋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또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네요.
0: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동물, 식물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이런 청소년들이 뛰노는 곳에 설치함으로 해서 좀 우리가 자주 보고 가까운 것들은 아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네. 예술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1: 아, 그 이거 만들기 종이 아닌가요, 이거는?
0: 네, 이거 이제 폐 교과서나 예, 휴지로 지금 만든 것 같거든요.

0: 교수님,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여기 전시관이라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되게 텅 비어 있습니다.
1: 네, 지금은 전시를 쉬고 있는데
0: 네.
1: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전시도 보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리고 예술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넓은 공간은 남양주민들한테는 매우 싸게 대여를 해주신대요.
0: 아, 그러면 네. 이런 갤러리가 많아지면은 예술인들은 그 이것도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뭐 초대전을 하지 않는 이상의 네. 대여비는 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게 할 수도 있으면서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선보일 수도 있고.
0: 그러면 저희는 전시를 네. 할 때 오고
1: 네.
0: 다른 걸 또 많이 다른 거 봐야 되니까 네, 네. 가시죠.
1: 네.
0: 아니, 전시 할 때 와야겠네요.

0: 교수님 오늘은 어디 지금 또 어디로 갑니까?
1: 도서관이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0: 도서관이요?
1: 응.
0: 아니 저도 가끔 저희 동네 도서관 가는데 도서관이랑 예술 작품이랑 좀 거리가 먼데.
1: 들어가 보시면 네. 또 놀라운 게 펼쳐질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일단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도서관이라.

0: 멋있다.
1: 요즘 도서관 디스플레이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0: 너무 멋있는데요, 그러면?
1: 저 위에는 책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었나 보다. 대성 씨,
0: 네.
1: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0: 일단 약간 그 어떤 책으로 된 미술관? 책으로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게 쓱 보면서 문득 제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1: 네.
0: 혹시 그 책 있잖아요, 교수님.
1: 네.
0: 책 앞에 책 표지 있죠?
1: 네.
0: 그 표지의 그림, 그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네.
0: 혹시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한 예술이 디자인이잖아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의외로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뭐 출판 디자인, 표지 디자인, 뭐 폰트 디자인, 뭐 책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0: 아, 예. 네. 저도 책을 고를 때 약간 네. 책 표지가 예쁜 걸 보고 골랐다가 안 읽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1: 예. 네. 그러니까, 현대에는 예술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0: 맞습니다.

0: 이 작품은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네. 꽃과 나비로 표현을 했네요. 정말 수많은 염원과 희망을 담은 작품 같아요.
1: 근데 이거 그림 그린 게 아니네요?
0: 이거 도자기 그 유닛을 진짜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막 희망이 막 샘솟는 것 같지 않아요? 네.

0: 야, 교수님, 또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물이 보이니까 네. 이 물이 주는 느낌은 언제나 신선하고 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지금 너무 온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0: 저는 이 물, 이 호수, 강, 네. 바다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죠.
0: 교수님 어떠세요?
1: 저도 너무 좋아요. 이 호수의 낭만적 감성과 함께 네. 또 예술품에 어우러지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0: 아, 그런데 여기 그림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1: 또 이렇게 띠디디디디디 하면서 찾으셔야죠.
0: 저 그냥 봤을 때는 포토스팟 그냥 그런 느낌. 저게 혹시 예술품인가요?
1: 네.
0: 아.

0: 그 방인균 작가가 만든 배다리를 건너며거든요. 아, 제목이
1: 배다리를 건너며.
0: 네.
1: 배다리가 뭐죠?
0: 이게 옛날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를 위해서 이 배를 쫙 나열해서 그 위로 널판지를 놔둬서 이게 부교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방인균 작가가 만드신 것 같아요.
1: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요, 이걸 만든 작가님은 굉장히 어릴 것 같아요. 어떤 MZ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0: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작가님을 모셨어요.
1: 역시 교수님. 지금 만나러 뵈러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어떤 인증샷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1: 교수님이 찍어주시죠.
0: 네. 준비했어요. 가시죠.
1: 제가 하고 가실 테니까.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0: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을 주 재료로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방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방인균 작가님.
3: 네. 네. 저기 그 대성 씨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네. MG 작가님.
1: MG 작가님.
2: 아, 감사합니다.
1: MG 맞으시죠?
2: 네, MG라고 할 수 있죠. 네.
3: 상당히 젊으신데 어떻게 과거의 역사와 이어가지고 작업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2: 정약용 선생님 하면은 되게 네. 먼 것 같고 옛날 사람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좀 제 방식대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색깔 같은 거나 모양 같은 거 이런 걸 좀 심플하게 하면서 MG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작품 위에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포토스팟 같은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또 그 프레임 속에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게 표현해봤습니다.
3: 네.
1: 저희 저기 제목도 보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네. 배다리를 건너면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좀 멋있게 제목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좀 별명을 붙이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2: MG의 배다리? 이렇게. MG의 배다리? 이렇게.
3: 괜찮다.
2: 세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엠지의 배달이.
3: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재료는 어떤 거예요?
2: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각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를 쓰는 방향도 있지만 제가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하고 유지될 수 있고 이런 재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적합하고 다루기 쉬운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정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또 비싸지 않나요, 제료값이 또?
1: 그쵸. 비싸죠.
2: 네.
0: 비싸요.
2: 조각이 비싸죠.
1: 네. 학교 다닐 때 이제 재료비 달라고 하고 이제 더 붙여가지고. 막.
0: 아, 그렇게 하시고요.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0: 좀 가장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1: 아 정말 오늘 매력이 있으신 작가님과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에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서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이제 어시스트랑 같이 네. 작업을 했었습니다.
0: 교수님 하실 때는 혼자서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어시스트 돈이 없어서. 지금도 혼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 세계 독자 여러분과 채팅하러 온 소설가 김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글 쓰는 거랑 다르게 긴장되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다들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예, 저도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됐나요? 아, 이 질문은 해외에서도, 예, 많이 받는. 저는, 어릴 적부터 도서관과 서점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책과 친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쨌든 책과 익숙한 환경이 돼야지만, 그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예.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설령 많이 안 읽더라도 일단 친해지세요. 이제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모티콘. 아, 작가님께서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 또는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제 첫 책은 망원동 브라더스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망원동 브라스 이게 지금 대만판이 나왔어요. 대만판. 예, 대만에서도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실한 네 명의 루저남들 이야기는 당시 무명 작가이던 저와 제 주변의 남자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데뷔작은 어쩔 수 없이 자전적 요소가 들어가고 시나리오 작가로 오랜 기간 대표작을 못 내서 소설이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계기가 됩니다. 온전히. 아, 창작의 고통이나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창작의 고통, 라이터스 블록. 예. 근데 저는 안 써질 때는 마감을 생각하고 써야 했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땐 글을 쓰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잘 고쳐야 합니다.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부담을 느끼니까 내 글 구려병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글 구려병이라고 예 쓰고 나서 아, 내 글이 아, 너무 안 좋아 보여라고 해서 다 지워버린 거 있죠. 자신을 믿고 만드세요. 그리고 고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나요? 캐릭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공감을 캐릭터를 주인공을 만들 때 한 3대 정도 설정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고 집안은 어땠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그 환경에서 살았고 불우한 환경이든 정말 재벌 2세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캐릭터의 핵심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불편한 편의점에 독고만 해도 노숙자인데 기억이 없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잘 적응하고 그러한 독고의 미스터리와 아이러니가 캐릭터를 강화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가는 캐릭터? 어렵습니다. 예. 아, 하지만 하나만 뽑자면 실제로 그 여기 보면은 이게 스페인판인데 La Asombrosa Tienda de la Señora 염입니다. 염려사의 경이로운 작은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페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을 염려사로 생각했어요. 이탈리아판 역시 Il Minimarket della Signora 염입니다. 염려사의 미니마켓.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출판사들의 편집자들이 염려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염려사는 제가 생각하는 구현하고픈 참된 우리 시대의 어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만든 어른이라면 사실 염려사 같은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며 늙고 싶습니다. 신간 나의 돈키호테도 다른 언어로 번역될 예정인가요? 번역된다면 해외 독자들과 어떤 감상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나의 돈키호테 올 4월에 출간됐고요. 지금까지 또 많은 독자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판권 요청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태국,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판권 문의가 와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작품이기도 해서 스페인에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돈키호테를 패러디한 책이기 때문에 돈키호테를 잘 이해하는 영미유럽권 독자분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독자에게 들었던 얘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한마디 책에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책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터졌다는 이 불편한 편의점 마지막에 기차가 다리를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책 속 주인공은 눈물이 멈췄는데 자신은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다는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작가로서의 저보다는 제 작품들을 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겠다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독자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

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이 여러 나라의 독자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도 오늘 저희가 채팅을 통해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제 책들, 제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호 소설가 김호연이었습니다.

0: 아우스피스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여자 리비가 작가로서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데클란이라는 17살 소년을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 소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 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 문제 없잖아.

0: 던져봐요, 앰뷸런스 부르게.
1: 됐어.
0: 그럼 상담센터에 정신 좀 차리게.
1: 그냥 미끄러졌어요. 난 좀 때문에 놀라서 그래서 미끄러졌잖아.
0: 존나 그러셨겠네.
1: 이렇게 사람 뒤에서 놀래키면 안 돼. 아, 나 멍청아.
0: 그럼 그쪽은 절벽 끝에서 원맨쇼라도 하고 계셨나?
1: 태극권.
0: 네?
1: 태극권 하고 있었어. 태극권.
0: 잘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존나
1: 할 바 아니잖아.
0: 알았어요, 존나 알았다고. 근데 이런 거 존나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거 알아요? 아냐고, 주위에 사람들. 아줌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씨발 책임져, 애들 같은 거 그런 거 없냐고.
2: 마우스피스는 리비라는 극작가하고 17세 소년 데클란 두 명의 이야기인데요. 리비는 깊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태의 중년의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데클란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데클란이 우회되고 리비는 우연히 데클란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작품이 산막인지 단막인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 결정을 내. 그 결정은 등장인물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거나 아예 그 바깥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리즈의 세계를 향한 위험한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린다.

0: 정말 편하면데?
1: 네.
0: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1: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고 안 좋아해요.
0: 그래. 먹을 거 좀 골라봐. 아무거나 내가 살게.
1: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뭔데?
0: 너에 대해서. 네 예술에 대해서. 네가 괜찮은데.
1: 왜요?
2: 나의 그림을 그림으로서 봐줬던 첫 번째 인물이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른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마음을 먼저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데클란이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 카페신에서의 동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0: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난 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이제 안 해요. 시안 탓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이해하니까. 가슴에 막 뭐가 밀려와서 조이고 물에 빠져 죽는 거 같고 불안정성이 뭔지 알아요.

0: 나 연기해야 돼. 연기 못하는데.
1: 아니 자연스럽게. 나 이거 켜지 말 걸 왜? 이거 메모형이야.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해.
2: 메타시어터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나 이제 내용적으로 이 연극 자체를 다루는 연극을 말하는 건데요. 마우스피스는 첫 대사가 첫 장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암전이라는 말로 공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이 일어나고 있다. 연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극작가인 리비가 어떤 극작법을 따라서 극을 써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다 쓰는 그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 마우스피스라는 연극 갖고 있는 메타시어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어떤 것들은 그저 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돌아볼 필요는 있다. 작업이 막혀있다면.
3: 리비, 나예요.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돼요?
1: 이야기가 3분의 2 혹은 3분의 3 지점이 지나면 주인공에게는 장애물이나 반전이 찾아온다. 관객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어떤 것.
3: 리비, 전화 좀 해줘요. 제발요.
1: 이해했다면? 이제 실행하라.

0: Cole.
1: 미안.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적절하게 행동했어야 했어. 내가 너를 돌봤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어. 알았지?
0: 보고 싶었어요.
1: 알아, 나도 보고 싶었어.
2: 관객분들이 이 데클란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작가로서 내가 이걸 창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있고 또 그 출처의 말들을 빌려와서 그것을 썼을 때 이것이 그 작가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예. 참 좋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도 목소리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다르지. 이제야 닥치시는 아니 지금
2: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요. 이해 줬어요.
1: 다들 이 연극 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연극에서 내가 어떤 인간들이랑 사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봤죠? 안정감. 우리 꾸미기를 위해서요. 걔를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나 리비를 만나야 했어요. 진짜 리비 만나야 했다고요.
2: 원하는 게 뭐예요?
1: 돈.
2: 뭐?
1: 9천 파운드.
2: 태그라 제발 진지하게.
1: 나 완전 진지한데? 9천 파운드 이 연극 쓰면 받는 돈이라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이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말이야 그랬잖아. 그런데
3: 백클란으로서는 그 연극을 보고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이 연극을 봤을 때 결국 결말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한테 또 데클란으로서 대입했을 거고, 거기서 이걸 보고 한편에 완벽한 연극이고 좋은 연극이다 라고 말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는 굉장히 큰 배신감과 그런 슬픈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이 연극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조명 아래 있는 데클란뿐. 그는 손으로 목을 보여잡고 있다. 데클란이 몸을 웅크린다. 기침을 한다. 킥킥거린다.
1: 아니야.
2: 저 목을 마구 구워낸다.
1: 아니야 조카.
2: 바닥으로 쓰러진다.
1: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난다고.
2: 고개를 숙인 채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한다.
1: 일어난 일은 나는 달린다.
2: 피가 흘러내리는 자신의 목을 보여잡는다.
1: 나는 달린다.
2: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진짜처럼 보인다.
1: 계단을 되짚어 내려간다. 칼을 쥐고 꽉 움켜쥐고 나는 달린다.
4: 제가 초연 때 첫 리딩을 하고 나서 배우들한테 어느 쪽이 진짜 결말인지, 어디까지가 리비가 쓴 이야기인지 우리 알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동등하게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말 결말이 두 가지뿐일까요?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그것이 관객들한테 좀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2: 나는 작가다. 나의 일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나한테 달려있어.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
1: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한테 달려있지 않아.
2: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1: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짜 결말 같은 건 없으니까. 당신이 일어나 떠난 후에 차로, 버스로, 술집으로 향한 후에도, 이야기는 끝났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때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야기는 이어지고 너저분하지만 그게 진짜니까. 마지막 장면은 없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샨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새해 뭐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감독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또...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또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프레스!
1: 나만의 관리템!
0: 네. 아, 좋습니다.